하면서도 뜨거웠던 추억들 상상을 하고 네 너가 없을 거라는 게 믿겨지지 않니 너도 나처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낼까 아님 나와 달리 다른 계절로 넘어갔을까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some of the trendiest figures in the spotlight. Now, step outside of exit 5 of Gyeongbokgung Station on Seoul Subway Line 3, and you'll find a place where the noble spirit of 5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still lives on. It's a place dedicated to sharing the value of Korea's royal heritage, the roots of K-culture, while becoming a welcoming space that anyone can comfortably visit. Today, we're joined by Bae Min-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elcome and hello!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All right,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먼저 우리 글로벌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Hello, Brunch Club. Hi to all the crunchers tuning in. I'm Min-seong Bae,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t the museum, we preserve and share the rich legacy of the Joseon Dynasty's royal court. It's a real pleasure to join you today, and I hope you enjoy a wonderful time. Thank you.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great introduction, and it's a pleasure to have you here with us. Thank you so much. Well, you officially took office as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just past this June, yeah? Well, congratulations, first of all. 먼저 지난 6월에 국립고궁박물관장으로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ll right. So you spent an incredible 35 years working as an administrative expert at the Korea Heritage Service. How did it feel to take on this job, new role, as the museum director general? 관장님께서는 국가유산청에서 무려 35년간 행정전문가로 일해오시다가 관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예, 35년간 저는 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국립고궁박물관장이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가유산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0: Oh, wow. So for the past 35 years as the administrative expert, she did gather a lot of expertise in her field, and she's just very honored and grateful for having this opportunity from the Korea Heritage Service. Well, that's great. I'm curious, though, about the morning of your very first day at the museum after receiving your appointment as the Director General. What did that morning look like, and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you did as you were appointed? 임명장을 받으시고 관장으로서 고궁박물관에 첫 출근하셨던 그날 아침 풍경이 궁금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신 업무는 뭐였을까요?
1: 대부분 취임식 같은 거 혹시 상상하실 텐데
0: 네.
1: 저는 저희 직원들이 한 140여 명 중에 절반이 현장 근무이기 때문에
0: 네.
1: 취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0: 아, okay, so many of us would imagine her holding an appointment ceremony, right? Welcoming her. But there are about 140 different staff members in the museum, so she didn't have a ceremony of that sort.
1: 저는 그래서 오자마자 직원분들한테
0: 네.
1: 다 인사를 다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0: 네.
1: 고궁박물관의 중요한 거, 시급한 거,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0: 와, 오시자마자 회의를 진행하셨군요. All right. So she said that not only did she greet all the staff members of the museum as it was her first day, she had a meeting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the whole museum and what needed improvement and what needed working on. Well, at a press conference shortly after you took office, you said you wanted to encourage visitors of Gyeongbokgung to come to your museum as well. How did your colleagues and perhaps family react to this? 취임 직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주변 동료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가족분들은 제가 공직 생활 한 동안 내내 지켜봐 왔기 때문에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So all her family members were of course very proud of her and were congratulating her with their full heart because they've seen her serve as an administrative expert for the past 35 years and they were just really happy and cheering her on.
1: 동료들하고 후배들은 네. 사실 기대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전임 고궁 박물관장님들, 네. 선배님들께서는 격려 어린 조언과 네. 앞으로 해야 될 미션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0: 네, 용기를 얻음과 동시에 무게가 쫙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All right, and her colleagues as well as her seniors and juniors, they were giving her advice and they expressed a lot of expectation towards her and they gave her what she had to do, some tips moving forward, which was quite encouraging, but at the same time, it did make her feel that responsibility as the director general. Well, it's been a little over 2 months since you took office. Every day, you now experience the visitors right there on site. So what moment gives you the greatest sense of reward these days, I wonder? 취임 후 두 달 남짓 지났는데요. 매일 관람객들의 발길과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시잖아요. 요즘 일과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1: 제가 전시실에 가면은 네. 최근에 여름방학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So when she goes to the exhibition hall these days, because it's the summer vacation for most schools, there are visitors who come with families.
1: 그리고 체감적으로 네. 외국인 분들도 뭐 단체로든 개인 배낭 여행으로든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우리 왕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넓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0: And she also sees a lot more foreigners visiting as groups, but also as individuals who are traveling to Korea, of course. And while seeing them, she feels though the attention and the interest toward the Korean royal culture, royal court is increasing, and that's what makes her feel very satisfied. Okay,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keywords on our brunch club now. 이제 브런치 클럽의 첫 번째 키워드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hreshold. So let's begin by talking about how the National Palace Museum is trying to move one step closer to its visitors. 첫 번째 키워드, threshold인데요. 관람객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고궁박물관의 변화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So many people come to Gyeongbokgung Palace, you know. Bu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n't visited the National Palace Museum right next door. And I'm sure as director, you think, our museum is really wonderful and I wish more people would come to visit. 경복궁에는 사실 놀러 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고궁박물관은 아직 안 가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장님 입장에서 우리 박물관 진짜 좋은데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1: 예, 맞습니다. 경복궁에 천만 명이 오시는데 네. 저희 박물관은 연간 100만 명이 오십니다. 10분의 1 오시는데 최대한 많이 오시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네. So there are currently 10 million visitors visiting the Gyeongbokgung Palace, but on a yearly basis, only 1/10 of that, 1 million visitors come to the National Palace Museum. And she hopes that all the visitors of Gyeongbokgung Palace would also visit their museum moving forward as well. Well, what ideas are you currently developing to gather more visitors then? 그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고 계시죠?
1: 네, 제가 전시와 홍보 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So she's looking into three different fields, the exhibition, PR, and customer service.
1: 네. 전시는 박물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고궁 박물관의 유물들과 경복궁의 정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So exhibition is the very basic part element of a museum, right? So she's looking into not only showing artifacts within the museum, but also linking it with the buildings of the palace so that visitors can organically take a view of all of them together.
1: 네. 다음은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네. 온라인, 오프라인 측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박물관에 있는 풍부한 유물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And on the PR front, they're doing so hard on the online and offline space to promote their museum. But what they think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use of all the artifacts, the various assets that they have to create various ways to promote the museum even better.
2: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1: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 박물관을 매력 있는 공간,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진단과 내 외부 동선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0: 아, and on the customer service, in order to make their museum a more attractive place so that visitors can revisit. They're doing the customer service diagnosis and also looking into the visitor routes to make sure that visitors want to visit the museum again. All right, well, like you said,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se visitor rout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at notable changes then can visitors expect?
2: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람 동선이나 주변 환경 조성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방문객들이 느끼게 될 가장 반가운 변화는 그럼 뭘까요?
1: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네. 경복궁과 고궁 박물관을 동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 현재는 일부 좀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고궁 박물관에 들르지 않으시고 바로 경복궁에 가시는 관람객들이 많으십니다.
0: 아, 네. So because they want to link visiting the palace and the palace museum together, they have to really look into the visitor routes because currently they're not connected. They're very disconnected. So they're hoping to create a route that connects the palace with the palace museum so that the visitors won't skip the museum when thinking of going to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right.
1: 예, 특히 지금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네. 저희가 가을에 그 박물관 은행나무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저희 박물관에 가을 되면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은행나무가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0: Okay, so in the outer space of the museum, they have a lot of ginkgo trees that's over 100 years old, and they're also thinking of holding a autumn wedding there.
1: 저희가 40쌍을 네. 선정을 했고요. 10월부터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하루에 두 쌍씩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0: 와, 너무 아름답겠는데요. 지금 막 상상을 해봤는데. So starting from October, they've already selected 40 different couples who will be holding weddings, two couples each weekend, in this very place. Doesn't that sound so romantic? I can already envision it. All right,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ppealing part of all these programs that you're thinking of?
2: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 이제 구상 중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각 그리고 유물을 같이 또 볼 수 있는 함께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매력이 어떤 걸까요?
1: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는 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0: So in Gyeongbokgung Palace, that's where the Korean alphabet or Hangul was created. And in Changdeokgung, we know of the sad story of Prince Sado as well as the love between Yeongjo and Jeongjo.
1: 그래서 그 궁궐을 보고 오신 관람객은 네. 전각하고 일부 복제품을 보고 오시지만 그 오리지널 유물은 고궁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 살아있는 그 시대의 감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Oh, 네. So when they look at the, I guess, counterfeit of many of these artifacts in the palace, and they visit the actual palace museum, they can actually see the real living artifact there again. So the whole story connects, and they can have a more living sort of experience by visiting the palace museum after going to the actual palace buildings. And that is the greatest charm of this program that they're thinking of. Oh, well, museum merch also from the K Heritage store is also gaining a lot of attention, you know. What do you think makes these products so appealing?
0: 요즘은 박물관 K Heritage 스토어의 굿즈도 화제잖아요. 굿즈들의 어떤 매력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세요?
1: 네. 문화 상품은 일상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전통이 녹아 있고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전통이 녹아있는 문화상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 So these, I guess, merch, they have the traditional aspect, but they are often objects or goods that you can use in everyday life, right? And because they have that traditional aspect to it, they seem very trendy and very hip, and even foreigners find it trendy and hip as well as attractive. All right, well, apparently an international visitor once purchased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earthenware or silverware from the heritage store. Is that actually true?
0: 한 외국인 관광객이 헤리티지 스토어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은제 그릇을 사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한가요?
1: 아, 진짜 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외국인 VIP께서 저희 다른 데도 아니고 고궁박물관을 네. 다녀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2: So first of all, they were just very grateful and honored that a foreigner VIP visited their museum, the Palace Museum, knowing the value of the Korean royal culture.
1: 네. 이 상품관은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 9개 상품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고궁박물관은 세 번째 그 매출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Oh, wow. So currently there are 9 different merch stores that are run, but the one in the Palace Museum, it has the 3rd highest sales when it comes to merch sales.
0: 네. 그러면 이 은제 그릇을 사 가신 거죠? 그분께서는
1: 네, 맞습니다.
2: Oh, wow.
1: 저도 들었습니다.
2: So apparently, Director General Pei, she also heard that this millions of won,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silverware was bought by this foreigner VIP. That's amazing.
1: 아,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네.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2: So this case isn't actually rare. They actually have, from time to time, cases where these foreigners come by these expensive silverware and other artifacts from the museum. Wow. Well, because the National Palace Museum tells the history of the Joseon royal court and the imperial family of the Korean Empire, some might feel that it's a little too, I guess, formal and difficult to approach. So what are you doing to make the museum feel a lot more welcoming, I guess, and warmer to the visitors?
0: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 왕실 또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자칫 엄숙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관람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턱을 낮추고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금?
1: 네, 저희는 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입문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다층적인 고객을 염두에 두고 전시를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특히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0: Oh, so in order to make sure that audiences or visitors with various levels of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 to get to know about the history better, they're dividing it into the beginner level and expert level, and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that audiences have. And they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in particular to help that.
1: Mm. 아,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마음의 문턱을 말씀을 드렸다면
2: 네.
1: 이 거리적인 문턱도 낮추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부산 박물관에서
2: 네.
1: 조선의 기록과 문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0: So they are also thinking of narrowing the physical distance as well so that more audiences, visitors can come visit the museum. And in Busan, they are currently holding a very special exhibition.
1: 네, 세계유산위원회 특별 기념해서 특별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에서도 왕실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방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 So currently in Busa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going on, right? And in celebration of that, they're also holding an exhibition in Busan. But starting next year, they're thinking of doing a tour around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to hold royal court-related exhibitions so that it's a lot more accessible and approachable.
2: 아, 좋습니다. 심리적 그리고 또 아예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So here on Brunch Club, we always ask our guests to recommend a song for us. And I wonder what song you have for us and our crunchers.
2: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초대 손님의 추천곡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임태경 가수의 옷깃을 추천하겠습니다.
0: Okay, so she recommended 임태경's 옷깃 or collar. I wonder why. 이유는요?
1: 옷깃이라는 것은
2: 네.
1: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0: So collar or 옷깃 in Korean, it's a word that is quite sentimental and emotional. So there's an expression where they say, even if your collars or 옷깃 is passing by each other, then you are a special relationship is what we say.
1: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사건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밤새 그 부모들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0: So back in 2014, that's when one of the tragic incidents happened here in Korea, the Sewol ferry sinking tragedy. And because she was so sad, overnight she was crying and sharing the feelings of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children. And she came across this very song, 옷깃 or collar.
1: 이 노래 가사가

0: 생각합니다.
1: So she hopes to show foreigners, foreign audiences worldwide,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 of the Korean royal culture and help them to more deeply understand it and get to know about it. And it's also an opportunity to really show the diversity as the value of, also the value of periods, different periods as well through this special exhibition. All right. Well, whenever I see exhibitions of this scale and quality, I'm always really impressed by the expertise of the museum's curatorial team, the curator team. Where do you think that strength comes from?
2: 이런 명품 전시들을 만날 때마다 박물관 학예 팀의 저력을 느끼거든요. 이런 저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0: 아,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좋은 유물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So first of all, the foundation or the very basics would be to have good artifacts within the museum.
0: 이 유물을 바탕으로 학예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걸 맥락으로 엮어서 좋은 작품으로 엮어내는 능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질문. So she said having good questions toward these artifacts, which the curators usually do, is really important. And drawing it out as a whole exhibition with a story is, I guess, the special skill of this curatorial team of a museum. All right.
0: 전시를 통해서 대중과의 네.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일을 위해서는 또 철저한 고증과 그 사실에 입각한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nd in order for the exhibition to be professional, it must base itself in true factual evidence, whi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You have to make sure that what you're telling is based on true history is what is really important. Well, 네.
0: 이 학예팀의 저력은 네. 이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 박물관의 그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So it's a combination of personal, I guess, qualities as well as the expertise and knowledge that has been gained by the museum. All right, so it's all team effort and teamwork, I guess. Well, as director, you're helping by supporting them with the right budgets and institutional systems as well. How do you develop that kind of leadership, would you say?
2: 이렇게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예산과 제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0: 일단 저희가 27년 예산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예술과 학술 영역에 있는 것을 행정과 경제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So currently they're working on the budget for the year 2027, which is next year. And what's important here is expanding the field of arts and academics into the administrative and the economy area so that the budget can be taken to the other field that I mentioned in the latter part.
0: 그리고 국가 정책 과제와 연결성이 있어야 국회나 외부 기관과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And it's also important to have some connection with policies that are currently set ou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public can have an understanding of where these budgets are being used. Okay.
0: 그래서 저는 저희 박물관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뒷받침하되 네. 저는 발걸음은 외부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o as a director, she is hoping to help support all the different right budget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s within, but she wants to make sure that she's also working outside to support the museum. 아, 좋습니다. All right. Well, I'm sure many international viewers watching today will want to visi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o I want to ask you, what's the best way to enjoy and appreciate the museum?
2: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외국인 관람객들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국립고궁박물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뭔가요?
0: 저희 유물의 개개의 화려함보다는 네.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작동한 그 시스템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Oh, very deep. So instead of just focusing on the fanciness of the individual separate artifacts, try to really feel and understand the 5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system that existed for that many years.
0: 박물관에서 오디오 가이드 들어보시고 네. 외국어 가이드를 들어보시고 네.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노력을 함께 봐주신 이후에
1: 네.
0: 이제 경복궁과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아, okay. All right. So after taking a listen to the audio guide of the museum, also through foreign languages, which they provide different explanations in, and getting to know better the Joseon Kingdom as well, take a walk towards the Gyeongbokgung Palace to walk around the Gyeongwaeru where not, after understanding the history behind the whole place.
0: 그러면은 진열정에서 본 유물들이 우리에게 3차원의 현장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1: Oh, wow. What a fascinating experience. So, Director General Peh said, after walking through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the artifacts that you've learned through the Palace Museum, they will really come to life and start speaking to you. That's how alive it will feel. The experience, and that is the tip that she would give you to enjoy the museum and appreciate it. Well, thank you for that. Now let's take a listen or look at the last keyword of Brunch Club.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Last keyword is human. All right, so through our final keyword today, let's hear a little more about you.
2: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 인간 배민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1: So you've spent 35 years in public service, like we said,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1990s. What allowed you to stay committed to one path for such a long time?
2: 1990년대부터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었던 내면의 원동력은 뭐였나요?
0: 저는 35년간 그 국가유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순간도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1: So, Peh said that every moment of her work, as she was working in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e enjoyed every moment of it.
0: 국가유산청은 사실 주목받지 않았던 시기도 있던 기관인데 이걸 묵묵히 하다 보니까 코리안 헤리티지의 근간, 뿌리가 지금 국가유산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Well, back then, the Korea Heritage Service didn't receive much spotlight, but she didn't much care about that, and she just did what she enjoyed, just persevered through, and now it has really become the cultural foundation of Korea heritage. All right, so that is the, I guess, inner motivation that you had. But was there a moment that made you feel especially proud of, I guess, the work that you were doing?
2: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가장 가슴이 울컥했던 순간이나 혹은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0: 아, 네. 최근에 네.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저희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1: 네, so as many of you would know, in Busa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ed recently.
0: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장 옆에 대한민국 관이라고 해서 축구장 두 배 넓이의 그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1: Oh, and within that, there is actually a booth that's about the size of two football fields, and that booth really displays all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s of Korea.
0: 그 공간 중에 한 공간이 제가 이전에 고궁 박물관장 이전에 교육활용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던 공간인데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이었습니다.
1: Oh, and before she became the director general, there was this small space within that booth, a little space that she created, and it's called the Korea Visit. Visit Korea? Ah, okay. Korea Visit Campaign Booth. Okay.
0: 대한민국 전역을 네.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산사의 길, 왕의 길 이렇게 주제를 10가지로 해서 각 분야에 76개의 아름다운 거점을 선정해서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 네, wow. So there were 10 different topics including the kingdom, whatnot, and they would make visitors and tourists visit 76 different places within the country. So it's like promoting the different places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of based on these 10 different topics.
0: 예,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아침 6시 반부터 관람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9시에 오픈하면 오픈런을 해서 와. 거기서 이제 기념품도 받으시고 전시도 보시고 하면서 대기줄이 네. 200m 이상 그 대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그 뿌듯함과 이게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와, 6시 반부터 그렇게 대기를. So visitors, they like lined up 200 whatnot numbers of visitors lined up from 6:30 a.m. Until the booth opened at 9 a.m. to get all the goods, merch,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places to visit through this Korea Visit campaign. Wow, that must have felt very fulfilling.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I guess, as a director, any moments where you felt that huge responsibility and pressure, not just, I guess, fulfilling moments, when you leave work or so during weekends, what are some small pleasures that you enjoy as a person?
2: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 사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중압감도 꽤나 크실 것 같거든요. 퇴근 후나 주말에 온전히 사람 배민성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을 리셋하는 관장님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을까요?
0: 네, 제가 2021년부터 주말에는 미술 클래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1: Oh, so she's actually entering art classes since 2021.
0: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술에 지금 700시간 투자했습니다.
1: So they say you have to spend 10,000 hours at least to become an expert in one field, but she spent 700 hours in art.
2: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0: 네, 주말마다 하고 있고 5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o it's been 5 or 6 years for her to attend these art classes every weekend, and she thinks she's a beginner still.
0: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 클래스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1: But she feels really happy because she's spending this time with her friends and getting to discover a new field itself is a very enjoyable sort of experience for her. Well, I'm happy for you that you have a hobby on the side like this.
2: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취미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보람 느끼시고 또 즐거움 느끼신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1: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because it's already time to sign off.
2: 관장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0: 네.
2: 네, 관장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to be here?
0: 아, 예. 오늘 소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So she was really happy to share the story of the museum, her career, but she also got to be asked about her personal stories as well. So she was really happy to be here sharing her stories with us.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Ceremony by 옥상 달빛. 옥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원장님? All 네. right. Keep crunching!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wants a stage,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with our tiniest stage. Today we have the band Dirty Sho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인사해줘요.
2: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더티 슈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아, 둘 셋 없어요?
2: 네.
0: Okay, so then we'll have a group introduction.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티 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종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더티 슈에서 기타 치고 있는 이재복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더티 슈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태혁입니다.
0: Go!
6: Hello, my name is Kim Ha-seong from Dirty Shoe.
0: Yeah!
6: I'm a drummer.
0: He's a drummer, yes. Okay, so we have Dirty Shoe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re going to get to know the members.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the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자, 우리 아티스트분들은 이제 타이니 스테이지 모시게 되면 파트 1에서는 좀 몇 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2: 네.
0: 사실 요즘은 포폴리오라도 프로필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관리도 하지만 개인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살짝 오타가 있거나 다른 정보가 좀 올라갈 때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필 체크를 좀 하는데 일단 팀명 더티슈는 설명대로라면 신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음악을 하겠다. 본인이 만든 거죠.
2: 네.
0: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 네.
0: 제가 설명하는데 어쩜 그렇게 뿌듯해 하시는지.
2: 아, 잘 만들었다.
0: Okay, so their team name is Dirty Shoe, and it means that they are going to try to do music as passionately as possible so that their shoes can get dirty. So, and our vocalist over here, Chongwon, was just like, yep. And he's the one, I was like, did you make this? He's like, yeah.
2: I made it.
0: He came up with it. And so, 봐요, 우리 외국 청취자분들이 Dirty Shoe, ooh, interesting name.
2: Yeah.
0: 맞아요, yeah. Yeah. So it's an interesting name.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 읽었을 때 really? 이게 좀 나오면 기억은 남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So yeah, that's important too. So Jenga, you made a really good point because when a team name is Dirty Shoe, you're like, you sure? And then you look at it again and then that's more exposure. So they're on the right track. So yeah. They said that they met at school. 학교에서 만난 사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얘기를 해야죠. 내부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2: 저희는 다 같은 경희대학교 출신인데 밴드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 치는 형이랑 저랑 드럼 치는 친구랑이 같은 팀이었고 베이스 치는 친구는 선배였어요. 저희가 네, 저 친구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선배였고 저희는 이제 후배로 들어갔죠.
0: 네네.
2: 그리고 밴드 활동을 마치고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그걸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음악을 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나 음악 할 거다 했는데 나도 드러머가 형도? 해서 셋이 이제 뭉치고 이제 해보자 했는데 그때쯤 저 베이스 친구가 군대 전역을 합니다. 동료가 되라 해서 끌어들여서 Dirty Shoe가 만들어졌습니다.
0: Wow, okay. So they're all from the same university and they were just a part of like a band club at the time. And the three members were a part, so our guitarist and our vocalist and our drummer. It seems that our bassist is a senior.
2: Yes.
0: He can hold the senior card. So mostly the members were able to, they apparently have a minimum that you can be a part of the group. And so they were able to do it for 2 years when they were in the club. And as they were like, you know, coming out of it, they were just like, you know what, I think I need to do music. And like all the members kind of agreed on this. And then our bassist had just finished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And they're like, okay, we're doing this. And so they came together to actually work together. Yeah. Do you guys remember your first impression of each other? 자, 첫인상.
2: 여기부터 말해볼까요? 쭉?
4: 첫인상이요?
0: 네.
4: 그냥 뭐 되게 보이하게, 왜냐면 제가 이 친구들보다 한 5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어린 친구들 보는 것 같았습니다.
2: 형이 25대 나를 봤죠.
4: 네.
0: Okay, so he's 5 years older. Our guitarist is 5 years older than the rest of the group. He's like, I just, it reminded me because they were just so young. Because there's a 5 year age difference, and I saw them when they first got into college, and so it's like a very fresh, young, just like young kids. So.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섯
4: 네.
0: 살 차밖에 안 나긴 하지만 약간 세대 차이나
4: 네, 네.
0: 좀 이런 게 있어요?
4: 세대 차이 저기 제가 뭐 감명 깊게 본 영화나
0: 그런 걸 아 단순체밖에 안 나오네. 네,
4: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때 좀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우리 목소리 좀 잘 들리게 마이크 네. 좀 잡아당겨 주세요. 오케이 okay. 네. So we can listen to his great voice a little bit closer. So he's I was like since there's a 5-year difference. I mean it's not that big, but like do you guys ever have like a generation gap? And he's like. I'll talk about like really enjoyable movies, like sometimes movies or something in pop culture that he really enjoyed, and then the member just like, huh? That's when he realizes there's a little bit of a chance there. 자, 다른 멤버분들 첫 인상.
2: 저 많이 기억나. 많이 했으니까.
0: 네.
2: 말하실까?
5: 일단은 그 이 형은 지금이랑 변함이 없고요, 첫 인상이. 너무 똑같아요 사람이. 오! 진짜 너무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 특이한 사람이다. 뭐. 어,
0: 네. 오케이.
5: 그리고 이 둘은 사실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어떤 식으로?
5: 그때는 뭔가 이 친구는 되게 범생이 느낌이었는데 오! 지금 약간 조금 날티가 나게 돼버렸고.
0: 오케이.
5: 이 친구는 약간 살짝 둥그러졌다.
0: 오!
5: 네. 원래는 조금 완전 고등학생 느낌이었거든요.
0: Okay.
5: 아 진짜 완전 고등학생이다 했었는데
0: 네네.
5: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성숙해졌다.
5: 네.
0: Okay. Oh, okay. So our bassist is giving us a rundown. He says that our guitarist is he looks the same. I guess he's had that like you know like older young like aura since they first met. So it's kind of been the same since then. Our vocalist really felt like just like a high school kid when they first met, but now he's starting to get into the more musician type of vibe and a little rough around the edges. And our drummer is kind of maturing a little bit. His features are rounding out a little bit more as he's continued on. You guys were able to be a part of a singing festival, which I feel that are kind of on the rise again. Was there a ideal for you guys to jump into that? 사실 가요제는 정말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동안 한국의 그 약간 대중적으로 인기 끌었던 거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관심이 쏠렸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가요제에 다시 좀 관심을 가고 있긴 한데 멤버분들은 가요제에 좀 지원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6: 아 가요제 저희는 사실 그때 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가요제라는 어떤 그 문구를 보자마자 사실 고민을 아예 안 하고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 본선에 진출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because they were in college when the song festival was out, and as soon as they saw the poster, they're like, "Oh, we're doing this!" Like there was no ifs, ands, or buts. They were just going to jump into it straight away. And then they feel that they were lucky. I feel that it's just talent, but they were lucky enough to get to where they were now. So to test a little bit of your group skills. We have a little bit of test today. 우리 네분의 케미를 좀 보기 위해서
6: 좋습니다.
0: 밸런스 게임을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볼 건데요. 이거는 일은 잘할 수는 있는데 우리 성격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6: 그럼요.
0: 그래서 네 분이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여쭤볼 건데 셋 둘 하나 하면 그냥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노래를 할 때 이제 공연을 할 때 ASMR 톤으로만 연주하고 부르기 또는 고함으로만 하기. 3, 2, 1.
6: ASMR.
2: 고함으로만.
0: 안 맞죠?
6: ASMR 누구야?
4: 누구야?
0: ASMR
6: 아니
0: 누구야?
6: 고함으로만 목 다 나가요. ASMR 누구야? 형 뭐 했어?
4: 나 ASMR. 아.
6: 재밌잖아.
0: 2대2군요.
6: 정말 서 있어.
2: 공연할 때는 신나게 해줘야지.
5: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중요한
2: 우리
5: 거지.
2: 우리 곡이 신나는 노래인데 ASMR 하면 어떡해.
6: Great time.
2: 힘 빠져 산다.
5: 우리 목이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0: Okay, so it seems that it was 2-2, and it seems that Hasung, our drummer, was just like, "Why? It's gonna be a lot of fun." And he gave us a little bit of an example, and the members like, "No, our songs are we're supposed to, you know, rock the stage, and you know, we're supposed to be there for the audience." Okay, we need to ask this. 이거는 인이어가 1초 딜레이 계속 모든 노래 1초 딜레이 아니면 반주 속도 랜덤.
4: 네?
6: 네?
2: 반주 속도 랜덤?
0: 네. 자, 3, 2, 1.
5: 반주 속도 랜덤. 오!
0: 역시 일하는 합. 요! 왜요?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4: 이미 제가 반주 속도 랜덤.
2: 랜덤이어서.
6: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No way.
0: 아, 이런 식으로
2: 이미 저희는 익숙해져 있어요.
0: 아, 익숙하군요. 네. Okay, so Hasung was thrown under the bus as the members are just like, oh, we already have a member that's already playing the song at random beats. So, and he's the drummer, so. 자, 어, 그러면 왜 반주 속도 랜덤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6: 그거는 본인들의 박자감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2: 일단,
6: 아닙니다.
2: 일단 카운 연주 들어보면 알겠지.
4: 그 정규곡에 넣을 곡에서도 반주 속도를 바꿔놔요.
6: 아 이거 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 MTR에서도 이상하게 해놓고
6: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프로젝트에 제가 실수를 해서
0: 오케이
6: 이 실제 그 노래의 프로젝트에 템포를 중간에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160으로 가다가 네. 158로 이렇게 바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0: Okay, so he says that he feels that the members don't have a good sense of beat in their own bodily metronome. But there was also an incident where they were trying to, you know, set up a track, and he apparently switched up the tempo by accident. Mm-hmm. But the members are, yeah, they're definitely trying to just throw him under the bus for that. Okay, we have another one. 멤버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모든 셀카는 눈 감고 찍기 아니면 모든 영상이 뒷모습만 나오기.
6: Oh, oh.
0: 자, 3, 2, 1.
5: 눈 감고 찍기.
4: 어?
0: 자, 셀카.
2: 셀카
4: 눈 감고.
6: 오 예!
0: 오케이 셀카.
2: 아, 눈 감은 것도 나름 나쁘지 않나요?
0: Okay, so they would rather have their face in front with their eyes closed. At least they're unanimous on that. 오늘 우리 좀 재밌는 질문들도 많고 이제 음악 얘기도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질문이랑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라이브가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So we, like our tiniest stag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a few live performances. Great Time is going to be the first track we get a chance to listen to. Great Time은 어떤 곡인가요?
2: Great Time은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진 남자의 이야기인데
0: okay.
2: 근데 용기는 없는 거예요. Mm-hmm. 내가 지금 옆에 좋아하는 여자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mm-hmm. 고백이 입끝까지 여기 목끝까지 차올랐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마음으로만 나도 진짜 좋아한다.
0: Mm-hmm.
2: 내가 필요하면 난 준비됐으니까 언제든 먼저 말해주라. 난 준비됐어.
0: 야, 나름대로 힌트를 주는
2: 말만 먼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이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세팅을 준비해 주세요. Okay, so it's like all live today. Like they're it's like 100% live today, so I'm gonna have to give them time to set up for this. Dirty Shoe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Great Time is a track where they love somebody so much, but they just don't have the courage to confess to them, and so they're just kind of sitting next to them, praying that they kind of get to the hit and they can confess first because they don't have the courage to do so. So ready when you guys are.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6: 네.
5: 네.
0: 가도 될까요?
5: 예!
0: 오케이!
6: 1, 2, 3, 4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It's times like these I love my job because I get a chance to hear them sing and perform live in the studio. So we have Dirty Shoe in the studio for today for our tiniest stage. We have all the members here, and that was 100% live. I have a music video question. 뮤비 얘기가 있는데요. 오, 뮤비를 점점 보다 보면 the members get dirty.
0: No. 네, 맞아요. Right, 맞습니다. 오, 예리하신데요?
2: 일부러 그런 거죠?
0: 네, 맞아요.
2: 연출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죠?
0: 맞아요.
2: Okay. So, if you guys watch the Great Time music video, it kind of falls into the name of their team. They get dirtier, like physically. Like there's going to be like mud splashes on them and stuff like that. Watch the music video cuz it's a great refreshing music video to watch.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guitar.
0: Yeah.
2: It's so cute.
3: Ah, thank you.
2: 이렇게 작은 기타 처음 봐요.
0: 감사합니다.
2: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깊은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너무 감사해. 오늘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2: 아, 그쵸? 뉴템.
0: 3주? 2주?
2: Oh, it's been about 3 weeks, 2 weeks. It's his new baby.
0: My baby.
2: Yeah, and I was like, because I've never seen in a guitar this small that gives such deep sound. So yeah, it's a new baby. 뭐 이름도 붙여주고 뭐 이러는 편인가요?
0: 지금
2: 고민이에요?
0: 이 친구의 이제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요? 마틴이라는 브랜드고 이게 미니 마틴이라는 모델이에요.
2: 네.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이름이 좋겠냐, 미틴 어떠냐. 아, 좀 비방용이라서 지금 이름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Okay. So this is supposedly a mini version of the brand that this is from, and his friends are trying to come up with some cute names. He hasn't figured out the name quite yet, so it's in the works. 다른 멤버들 악기를 보니까 그 팀 이름처럼 정말 열정이 좀 약간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이 두 악기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3: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2: 몇 년 된 거예요?
3: 4년 된 것 같습니다.
2: 4년?
3: 네.
2: Okay, 4 years for a guitarist. 몇 년 됐어요?
4: 저는 이 친구랑 딱 1주년입니다.
2: 1년? 네. 1 year.
0: 아, 1년이나 됐어?
2: 근데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한 흔적이
0: 아 연습하다가 안 돼요. 막 때리고 거. 막 이래 가지고. 아.
2: 근데 꼭 까졌다기보다는 이쪽 여기 이 부분이 많이 닳기도 했어요. 그건 진짜 많이 연습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냥 끼고 있었던 건가?
4: 사실 이 친구는 전주인이
2: 아 전주인 있었구나.
0: 전주인이 못되게 굴어.
4: 아 그러면
2: 그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4: 그래서 특가로 구매했습니다.
2: Okay, this is the kind of stuff that I love to listen to as well. So you can see that, yeah, there is a few scratches and whatnot, scuffs on their instruments. But they were joking that, like, you know, sometimes when they practice, they're like, you know, start getting rough with their instruments. But not only that, for the bass, it looks like that. It was a used instrument. So apparently the owner before it didn't take good care of it. And so now he's taken really good care of it. But he was able to get it at a good price. So that's always very important as well. 내부는 물론 대학에 이제 동아리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부터는 음악에 관심이 왠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언제쯤 음악에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뭐 팬 쪽으로 좀 누구를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뭐 플레이리스트가 됐던 아니면 뭐 영상이 됐던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갔던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0: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2: 오케이.
0: 슈퍼스타 K2 탑4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무대를 보고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2: 오!
0: 그때 제 나이 9세였습니다.
2: 오!
0: 9살 때.
4: 9세.
0: 10살이었나? 9세였나?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를 사달라.
2: 아!
0: 그리고 이제 처음 기타를 친 건 그 뒤로 이제 4년 후인 13살.
2: 아, 4년이나 기다려.
0: 네, 막상 시작하려니까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2: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절대.
2: 지금 제 집에 이렇게 놓여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때
2: 아파.
0: 진짜 아파요.
2: 오케이. Okay. So, Okay, so for our vocalist, who remembers it was Superstar K season 2, Kang Seung-yoon was in the top 4 and he sang 본능적으로. And he was like, I'm going to do that. And he was like either 9 or 10 years old. And so he told his parents to buy him a guitar and he was able to get it. And then he tried it and he hated it because his hands hurt too much. And I was like, oh, I'm not the only one. And he waited 4 years before he officially went back into playing his guitar after that. 다른 멤버분들은요?
1: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이제 커버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부터 처음 기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기타 음악을 접하고 나서 들은 게 그 Sum 41이라는 밴드 그리고 링킨 파크. 그때 당시에 되게 굵직한 밴드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없었던 그런 음악들을 듣고 나서 아 새로운 세계의 눈이 이게 뜨셨죠.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So around his second year of junior high, he saw a cover video. Somebody doing a cover with a guitar. He's like, "Ooh, that's actually pretty cool." And then, as soon as he started really getting into guitar and like music and a lot of that, he was looking for more music. And then we've got like you know, Sum 41, Linkin Park.

0: Sean and Angmyu were mm-hmm. his inspiration to really start to get into music. Okay, what about our bassist?
1: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처음 배우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정성화 선생님이 뜨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 모습이.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엄청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okay. 음악을 하고
0: 네. Okay, so he started a church. Praise team. You know, they were like, here. And he took it on, but then he was able to fall in love due to a veteran artist, and then he was able to jump into loving music even more. As you guys have been coming together and talking about music, do you tend to have a similar taste in music, or is it different? 네 분은 그러면 이제 음악 얘기를 할 거잖아요. 비슷해요? 좀 겹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다를까요?
2: 너무 다를 것 같은데.
3: 아니 그래도 비슷한 편 아닌가? 큰 범위에서 보면.
4: 네. 팀 처음에 활동을 할 때 이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은 다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팀 활동을 처음 하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진 건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딱 봤을 때 서로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딱 잡힌 느낌이기는 해요.
0: Okay. So the members are just like, I don't think so. But then the members are like, no. So at first they were all kind of like reading the room a little bit to see what they like and, you know, what they are going to be going forward as well. But then these days, because they've been with each other for a while, they feel that they're kind of taking off each other. They're starting to like the music. And like in the big picture, they do tend to like similar music in the end. So with that in mind, we do have another live performance. 다음 라이브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4: Oh.
0: 나도 그래라는 곡이죠? Yeah. 어떤 곡인가요?
4: 나도 그래는 더티슈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발라드고요.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한테 부끄러운 순간들이 좀 있어요.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3: 전체적으로 찌질이에요, 찌질이. 네.
4: 노래서 그러네요. 그레이타임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은데 사랑이 너무 나한테는 좀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0: Okay, so 준비 주세요. So, So Do I is a track that is technically a little bit on the times when love can have a little embarrassing moments, and it's when they really want to show how much they love somebody, but it's really hard to do so because love is hard. So we're gonna get a chance to listen to it if you're ready. 준비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4: 네, 갈게요.
1: 예.
4: One, two, three.

0: Thank you. 감사합니다.
1: Bravo. Bravo. Another all live performance. Yeah. We have Dirty Shoe in the studio today for our tiny stage. We have Jenga saying, I'm enjoying how chill this song is. I might be falling asleep because it's so soothing.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잠이 스르르르 못 들어요. We've got Briller saying that 나도 그래 노래 너무 좋아요. And then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최고의 칭찬이 하나 들어왔어요.
2: 네.
1: 외국인 청취자분이요. 우리 기타 재복 씨 최산 바이브. 아.
3: 한번 춤.
4: 그럼 한번 보여드려.
3: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드려.
4: 아니 뭐야?
3: 이거 아니잖아.
1: Jenga, I did pass on your compliment that he's giving San vibes, and it looks like it was a hit with the members. Okay, I need a question. How you guys practice? 또 연습은 어떻게 해요?
0: 연습이요. 연습은 일단 개인 연습은 개인 연습대로 열심히 하는 거고 저희는 룰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1: Okay.
0: 음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일상이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는 출퇴근제를 정하자.
1: 오케이.
0: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이날 오전 몇 시까지 출근, 오후 몇 시 퇴근, 이거를 저희는 월수금으로 정해서
1: okay.
0: 월수금마다 만나서 곡 쓰고 연습하고 합주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개인 작업하고 이렇게 룰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 Okay, three days a week. They go immediately to the studio. So Monday, Wednesday, Friday, they meet up. They come to the studio by one time. They leave by one time. That's like their rule. They are going to go to work. And then the rest of the days, if it's not performance or whatnot, then they have to practice on their own, kind of, you know, do their own ordeal. But they spend at least 3 days a week together, whether they work on songs, whether they practice, whether they're jamming for another, you know, practicing for a show or whatnot. That is what they're going to be doing as well. 그러면 연습을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계속 쭉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중간에 뭐 이 멤버의 꼬르륵이면 아 우리 벌써 한 몇 시간을 했다의 사인이 있다든지
0: 아 확실히 있습니다.
1: 아니면 아. 뭐 이 멤버가 갑자기 코를 많이 만진다. 그럼 우리가 벌써 몇 시간을 했다. 뭐 약간 이런 그런 좀 약간 버릇들이나 뭐 이런 사인이 있을까요?
4: 진짜
0: 저랑 방금 이 드럼 친구랑 네. 눈이 마주치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2: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말을 한번 넘기겠습니다.
1: 네.
2: 저는 이 재복이 형의 생체 시그널이 있거든요. 기타리스트의 생체 시그널. 재복이 형이 갑자기
3: 이러고 말해도
2: 돼? 이렇게 해요?
0: 뭐 어때?
5: 자연스러운 거예요.
1: 화장실을 가야 되나요?
2: 그럼 충분히

0: 그만한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1: 오케이.
2: 근데 가끔씩 한 10분에 한 번씩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3: 하추가 너무 하기 싫으면은 가서 핸드폰 하고 온다.
0: 와.
1: 아, 오늘 다 털어놓는 날이군요. 아. Okay. So, I was asking during practice, because I mean, it's really hard for any musician to practice for hours and hours and hours, like every single day. And I was like, is there like a member who like, you know, gets hungry at a certain time or, you know, whatever. Apparently, bless you, our guitarist, 태복, his tummy hurts. his tummy hurts, and then he'll start making like really painful sounds, and like he needs to go to the bathroom. And then there's like there's some days, according to our vocalist, who was like, oh, some days he'll be like going every 10 minutes. It's really weird. Right. And he's like, I just go and like look at my cell phone because I don't want to practice. I mean, at least they're honest about it today.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뭐 힘이 나는 음료라든지 음식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좀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되면 좀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 이번 주는 우리 그래도 수고했잖아. 좀 약간 꼭 우리를 좀 위로해주는 좀 간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4: 저희가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먹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가끔씩 작업실 주변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회식을 가요. 오. 저희가 보통은 집에서 먹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돈을 아끼고 있는데 진짜 한 분기에 한 번씩 그 정도는 그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다른 요리 같은 것도 막 시켜가지고 좀 거하게 먹는 것 같아요.
1: Okay, so they treat themselves every once in a while. It's not like once a week, but every once in a while, the members will try to eat at home, you know, try to save as much as possible. But there's this Chinese restaurant near their studio, and every once in a while, they'll go there, and then they'll order, of course, a little bit of, you know, some extravagant dishes as well, and they'll indulge. They'll indulge when they need to. Is there something that you guys avoid before a show? 공연을 하시게 되면 이거만큼은 피한다. 음식도 괜찮고요. 음료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잠을 최대한 많이 잔다든지 본인만의 루틴.
2: 와우. 한 명씩 말해볼까? 공연 전. 이거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1: 어, 그래요?
2: 왜냐면 본인만의 루틴이 있을 거고.
1: 그렇죠.
2: 그리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1: So I was like, you have to have your own 네. routine. Okay, so 태욱 씨부터 뭐 있어요?
3: 저는 앞에 공연 팀이 공연하고 있을 때 공연 그 뒷방 같은 데 대기실 같은 데 가서요. 혼자서 일단은 계속 손을 풀어요.
1: 어, 손을 계속 풀고. Okay. So he has to get his hands warmed up before he goes on stage.
3: 네. 그리고 반드시 튜닝을 하고 무대
1: okay.
3: 위로 가요.
1: And then he goes to tune. 사실 이 나머지 멤버분들도 듣고 싶은데 우리 라이브를 하나 듣고 이어서 어떤
2: 좋습니다.
1: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듣도록 할게요. Yeah. 자, 다음 라이브 곡이
2: 다음 라이브 곡은 도망가지마 라는 곡입니다.
1: 어떤 곡이에요?
2: 이 곡은 삶을 살아가는 게 좀 빡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쉬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1: 맞아요.
2: 사실 빡빡할 때마다 쉬면
1: 안 되죠?
2: 뭘 이루겠습니까?
1: 어, 그렇죠?
2: 그래서 거의 다 왔을 때 코앞이다. 코앞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거의 다 왔으니까 이번만큼은 쉬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한번 좀만 더 열심히 해봐라. 주눅들지 마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1: Okay, so get ready for that. 도망가지마, don't run away is literally telling you don't run away. Because in life, you know, there's hardships and we want to run away sometimes. But if we do, then we'll never get anything done. So it's to encourage people to, you might be right there. So don't run away.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them sing live. 준비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 Yes, sir. Yep. 갈게요.
0: 네.
2: 1, 2, 3.

0: where they're just like, what are we supposed to do this? Then they'll start trying to play with it. And so they'll play their instruments, try to work it out and try to see what feels better. And that's why th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days are so important, is because they're like off days and then they're on days where they just like throw all of their inspiration into the songs and into working. And then they move on from there. Because you guys have Dirty Shoe as your name of the team. There's a listener question about shoes. 자, 아무래도 팀명 때문에 정치적 질문인데요. 신발을 가장 관심이 많은 멤버.
1: 신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멤버요?
2: 신발.
0: 신발 모으거나 뭐 이런 거에 좀 요즘 신발을 좀 분기별로 좀 정한다던다.
1: 저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좀 외적인 거를 신경 써야겠다라고 노력을 한 순간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신발에 좀 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룩에 좀 관심?
1: 룩에.
0: 오케이. So our vocalist, it's not just particularly, but now that, you know, they're doing promotions, he's like, okay, I need to look at my appearance a little bit more. So he's been looking at different, you know, inspirations and stuff to improve his look. 자, 사실 무대라는 거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는 아니어서 좀 아찔하거나 좀 정말 창피했던 순간. The most embarrassing or maybe a scariest point on stage.
1: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자.
0: 딱 하나. Maybe 두 개.
3: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0: 오. 어이, 어이.
3: 저는 이제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기타는 앰프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연결하는 그 잭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는 또 페달 보드라고 네. 기타 소리를 막 바꾸는 그런 그렇죠? 장치도 있거든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소리가 그냥 아예 안 들려요.
0: 그렇죠.
3: 근데 공연 중간이나 아니면 공연 직전에 이제 뭐가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기타 소리가 그냥 아예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Okay, so for him, because he's a guitarist, and there's the guitar board. If you guys have ever seen musicians play with that, he needs his wires. He needs an amp. He needs his guitar. If one small thing doesn't work, then you can't hear the guitar. And it's happened to him before, like mid-performance, right before the performance, there's been ways like that. 혹시 아무래도 이제 밴드잖아요. 지금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을 줄 수는 있는데 서로 사인을 어떻게 줘요? 무슨 사인 줘요?
1: 어떤 사인이요?
4: 눈빛으로 줘요, 눈빛.
0: 째려봐요?
4: 네. 이거 틀리면 째려보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0: 왜냐면 특히 우리 드러머 분들이 뒤에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럼 우리 드러머가 이렇게 사인을 어떻게 줘요?
4: 아, 제가 제가 직접 줄 수 없어요. 그래서.
0: 그쵸?
4: 그래서 수시로 저를 쳐다봐야 돼요.
0: 아.
1: 저희는 네. 공연할 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0: 오케이.
1: 자연스럽게 뒤를 돌면서
0: 봐요.
1: 오케이.
0: 오케이. So yeah, he's behind because our drummers are behind the members. So if the members don't look at him, there's a lot of miscommunication. He says that he can't get to the members, so he definitely has to like wait for them to do it. But they run around a lot, so it's fine. 혹시 좀 기대할 만한 공연이나 컴백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1: 기대할 만한 공연이 있었는데 잠시 잠정 연기됐고요.
0: 아, 오케이.
1: 저희가 SNS 통해서 항상 공지. 이제 계속 공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저희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찾아주시면
0: okay.
1: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0: Okay, so they had a show. It got postponed briefly. Check their SNS, which we're going to tag in later, and you can get more info on that.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
1: 안돼.
0: 오늘 어떠셨어요?
4: 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1: 저는 라디오를 두 번 해봤고
0: 네.
1: 두 번째 저는 이제 한 네다섯 번 해봤는데 태혁이 처음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한번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0: 네.
5: 아 이게 뭔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0: 그럼 또 하시면 되겠네.
5: 아 그러니까 또 불러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5: 저희 그러면은 자주 나오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5: 또 불러주세요.
0: 오케이. So yeah, it seems that the members have had different radio experiences, but our bassist, 태혁, it's the first time he's been able to do so. It's like I can't talk like I wanted to. So he would like to come back and we would love to have them back in the studio. As we say goodbye, we do have to listen to the track of Kawaii Bible, Rock, Paper, Scissors,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Tommy, bye-ho! Bye!
1: Bye-bye!
5: Bye-bye!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에 대항하려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0: And there it was. Welcome to the archive. 정소연 디아카이 보신 거 환영합니다.
1: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So good to meet you.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디아카이브의 오게 된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Yes, that is 소연 who paid a visit to our studio today. 오랜만입니다.
1: 네, 너무 오랜만이. 아까 말씀 네. 나누다 보니까 한 1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0: 2년 된 것 같아요.
1: 2년이나 됐어요?
0: 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금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정말 거의, 오래됐네요.
0: 거의 2년 반 된 것 같아요.
1: 왜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주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아, 제가, 더 일찍 불러주시지.
0: 제가 늦어버렸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1: 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0: It's been about 2 years and a half that I interviewed her last time. And she was like, why did you only invite me now? And I'm like, I apologize. I'm so sorry. But at the same time, we're so very excited to have her.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그래서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고 이미 첫 곡부터 지금 반응이 어마무시합니다. Our listeners are loving it. The comments coming up right now. 바로 스테파니님께서 왜 저의 마음을 후벼파시죠? Say Stephanie says, why are you heart hurting me so much right now with your music? 근데 진짜 그 감정선이 정말 무시하십니다.
1: 아 그래요? 네. 엄청 집중하고 해서 지금 막 손이 떨려요.
0: The emotional depth in the performance was incredible. She's like, I paid so much, I focused so much that my hands are shaking right now. 박정우님 들어오셔서 소연 누나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라고 하십니다. Saying, 소연, so nice to see you here at the archive. 박수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any people sending a clapping applaud emojis right now.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자비롭게 많은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자비라고 그러면
0: 자비롭게 굉장히 자비로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She prepared many many songs for us today.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첫 곡으로 그대에게 불러봐요 Sing to You란 곡을 가져오셨어요.
1: 네.
0: 첫 곡으로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최근에 이제 냈던 노래들이 좀 발라드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잔잔한 곡을 곡을 먼저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0: Okay, the reason why she chose out the song Sing to You 그대에게 불러봐요 as the opening track is because she has released many many tracks and this one is the most ballad-like tune. Many different styles of songs she'll be performing for us. We are definitely blessed.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HY님께서 라이브 너무 잘한다 하고 이렇게 thumbs up 에모지 보내주셨어요. Saying she is incredible live but everybody 이제 시작입니다.
1: 에이.
0: It's only starting now. We have a whole roller coaster ready for you. 저희 방송은 사실 이렇게 그냥 리허설처럼 그냥 뭐랄까 대기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듯한 컨셉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진짜 그렇게 가는 거니까
1: 네.
0: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1: 그래서 뭔가 분위기도 네. 되게 전에는 엄청 밝은 분위기였는데
0: 맞아요.
1: 지금은 되게 이렇게 촥 calm한 분위기여서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Oh, 네. She's loving this calm, relaxed rehearsals-like atmosphere. 그 뜻은 오늘 라이브 어마무시할 것 같다라는
1: 예감이 듭니다. 아,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0: She's like, can I lay back on the chair and just sing 이렇게. like that?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1: 아, 네.
0: 저희 생각에도 오늘 아마 다양한 짤이 탄생하지 않을까. Many viral memes on its way for sure. 자, 다음 곡 제목이 너뿐이야라는 곡입니다.
1: 네.
0: Only You. 이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이 곡은 봄과 여름에 들으면 정말 정말 좋은 밝고 신나는 그런 발라드 곡이에요. 그래서 상큼하고 누구나 이제 듣기 편한 그런 노래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Okay, the next song that she'll be singing live for us is called 너뿐이야 Only You. She says it's a tune that really fits that spring and summer season with a very bright and positive energy and it's got a refreshing ballad style, she says.
2: 많은 분들께서 노래도 노래지만 보조개가 너무 이쁘다 하셨어요. 이번 곡은 저희가 보조개에 집중을 좀 해야 되겠네요.
1: 아, 집중해주세요. 제가 외놀사라서 좀 안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한데 외놀사라서.
0: PD님 쪽으로 외놀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next track, everyone. Many people are mentioning how she has a very cute cheek right there. And she says her better side is a left side. So everyone, please pay attention to her left side of the face, she says. But she's definitely kidding. The next song is going to be a great one. 바로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0: Here it goes, coming from 정소연, 너뿐이야, Only You.

0: And there was a wonderful song called 너뿐이야 Only You by Jung. So yeah, wonderful. Bravo.
1: 네.
0: Bravo. 아니 약간 진짜 그 물론 저희가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이긴 하지만 그 카메라 활용법이 남다르십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진짜 무슨 음반 같아요 지금.
1: 아 여기 약간 그 네. 착각하고 있나 봐요. 레일이 살짝 깔려 있고 빨간 불이 자꾸 들어오니까 음방처럼 이렇게.
0: 아 저희가 그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아유, 듣고 아, 보는 즐거움도 있고 지금 듣는 즐거움도 있고 아, 신이 나네요.
1: 아 좋습니다.
0: Super fun indeed. This feels like a music show right now. She's so good with the camera. Did you guys see all the gestures? Like 걸어간다, like all those like you and then like lying down a bit. It's just crazy. 그뿐만 아니죠. 저희가 아까 그 보조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보조개가 많이 보입니다. 보조개를 많이 보신 거. Because we're talking about dimples, everyone's pretty much focused on the dimple. So yes, everybody, this is 정소연.
1: Yay!
0: Amazing. 연두야가 뭐였어요?
1: 아, 그 저의 팬 그 이름인데 마지막에 뭔가 생각나가지고 좀 불러봤어요.
0: Oh, that's so sweet. 듣는 연두들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her, 그런가?
0: Her fan name is 연두, everyone. And she said, 연두야 고마워. Thank you to 연두's out there. Yes, she is such a hearty person, everybody. What a wonderful artist she is.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고요.
1: 네. 좋습니다.
0: 그... 그러니까 사실 데뷔를 제가 알기로 2014년도
1: 네,
0: 맞죠?
1: 맞아요.
0: 그때 이제 팀 이름이 라붐이었습니다.
1: 네.
0: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언젠간 솔로를 하실 것 같다.
1: 아 진짜요?
0: 그 목소리 자체가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도 솔로에 적합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1: 너무 감사해요.
0: 저도 그렇고 아까 저희 PD님도 말씀했었고 데뷔했을 때부터 라붐 참 괜찮은 팀이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했던 팀인 것 같고요.
1: 네.
0: 이렇게 다시 한번 솔로를 모시게 해서 너무 반가운데
1: 네.
0: 제가 궁금한 거는 솔로 데뷔하기까지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제가 솔로 곡을 낸 게 한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0: 2023년?
1: 네, 제 기억으로는 23년이었던 것 같아요.
0: Okay, so she actually debuted in 2014 as a part of the team LaBoom. And ever since, you know, LaBoom gained so much popularity. And even myself and our producer, we were always supporting the team. And we knew that one day, Soyeon, the main vocalist, will become a solo artist. And she ended up releasing a digital single under her own name in 2023. 그 솔로 무대를 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3, 4분을 혼자 채우는 거잖아요.
1: 그쵸.
0: 거기에 대한 부담감 없으셨어요, 처음에?
1: 처음에 네. 이제 솔로로 처음 노래를 내고 음악 방송에 나갔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노래도 정말 높고 어려운 노래였어요. 여기 안에는 없는데 네. 부르는 곡에는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0: She says, first time on a live music show with her debut track. It was very, very difficult song. And she says she was shaking and so very anxious at the time of debut. 그러니까 그게 그 전환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거고.
1: 맞아요.
0: 또 카메라가 계속 본인을 비추니까 쉴 틈도 없고 사실은.
1: 네.
0: 그럼에도 그 3, 4년 만에 이렇게 훌륭하게 솔로 아티스트로 오늘 너무 많은 곡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1: 이게 약간 네. 릴스를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0: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1: 맞아요. 뮤지컬도
0: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The transition from group member to a solo artis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But she says filming many reels and also taking part in musicals helped her very much in bringing out the facial expression and acting onto the stage for the entire 3 to 4 minutes.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HY님께서 너뿐이야 라이브가 제일 힘들다고 했었는데 숨 쉴 곳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1: 맞아요. 숨 쉴 곳이 없어요. 이게 한 두 명이 했으면 딱 적절한 노래지 않을까. 나뿐이야 내 마음은 사랑한 이렇게 그냥 호흡이 정말 타이트해서
0: 이거는 음정이 스타카토가 아니라 숨 쉴 공간이 스타카토네요.
1: 네. 그리고 음정도 네. 딴따라따 딴따라따 이게 살짝 음정도 살짝 어렵거든요.
0: 어택이 굉장히 짧다. 네. She says it's because the song Only You by 정소연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fficult songs for her to sing. And the reason is there's no space to breathe. Like breathing in the notes, they're so short and accented. And that's why she says it's a very difficult track.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티가 하나도 안 났다. It looked effortless today. 아, 훌륭했습니다, 정말.
1: 성공.
0: 자, 다음 곡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제목이 너의 곁에 있을게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제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곡인데 이 노래도 여름 밤에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쏟아볼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그런 곡이에요.
0: Okay. The next song is a fresh new track, everyone. It's called Stay With You, 너의 곁에 있을게. She says it's a song that really fits the summer evening vibe. And also it speaks and depicts the picture in which the protagonist is pouring everything he or she can pour out to the person she loves.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바로
1: 네.
0: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0: Okie dokie, the next track, everyone. Coming from 정소연, once again, her latest single. 너의 곁에 있을게, Stay With You.

0: Bravo! I'm speechless. Wow. 어,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제발 제발 드셔 주세요. Wow. How does she sing like that? Oh my goodness. That was 너의 곁에 있을게 Stay with you by 정소연. 저뿐만이 아니었네요. 지금 스테피니께서 닭살이 돋았다고.
1: 오, 정말요?
0: People are saying, Stephanie says, I got goosebumps. I was getting goosebumps too. 아, 저도 지금 밖에 보고 있었는데 그 초고음 치실 때 모두가 밖에서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Everyone outside were in awe when she was hitting those high notes. It's unbelievable.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라이브 맞아요? 그냥 제가 오늘 출근길에 들은 음원이랑 똑같은데.
1: 어머.
0: Saying, was that live? Like, it's exactly the same as the song I was listening during my commute this morning. 저도 잠깐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어폰을 잠깐 뺐습니다.
1: 아, 그래요?
0: 여기 이 안에서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 여러분. I took off my earbuds for a second because in the studio you can only hear her voice and it was like perfect pitch, perfect dynamics and that's just unbelievable.
1: unbelievable.
0: 보시다시피 댓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 박수도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2: 어,
0: 있고요.
2: 감사해요. 닭살 돋았어요. 호달달.
0: A lot of amazing compliments coming up right now. 분명히 새로운 연두분들이 지금 영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연두 들어와.
0: A lot of new fans definitely joining her fandom at this very moment. 어, 소연님 그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2: 네.
0: 제가 알기로는 그 데뷔하게 된 과정 자체가 되게 독특하다 들었습니다. 데뷔하게 된
2: 과정이요?
0: 네, 그 오디션 과정이라 하나?
2: 아,
0: 그 제가 알기로는 학생 때 공부를 잘하셨다고.
2: 아, 그게 막 잘한 건 아닌데 네. 어릴 때부터 좀 이제 너무 잘하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보통.
0: 네, 아이, 보통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2: 애기 때.
0: She as a younger during her teenage days, she was a decent student, she says. But it says she was an A student. Everyone, so her parents wanted her to pursue her studies. 부모님께서 공부하시길 바라셨다.
2: 그렇죠.
0: 근데.
2: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마음속에 계속 품어온 꿈이고 뭔가 막 말을 하기 좀 부끄러워서 네. 가수하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Oh, she think that one day she'll become a musician, but she couldn't really let it out and tell her parents when she was young. 하지만 노래방 베프랑
2: 아, 네.
0: 무작정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그리고 음악 대회 프로그램까지 출전했다.
2: 아, 노래방 맞아요. 노래방 베프랑 노래방을 진짜 자주 갔고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연습이 됐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질문이 뭐였죠?
0: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도 다니시고
2: 아, 오디션 프로그램도 한 번 네. 나갔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학원에서 이제 비공개 오디션들을 막 보고 다녔었죠.
0: 그래서 기획사까지 네. 가게 되신 거예요?
2: 맞아요.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0: Interesting. Okay, so back when middle school, she had a 노래방 buddy, her best singing room buddy. So they would always go and sing together. And later on, she even took part in like an audition program once. And then she entered the music academy. And they had, how do you call that? Those like private audition sessions, which helped her get into a company and later on debuting as LaBoom. Originally from 광주. 광주에서
2: 네.
0: 나고 자라신 거예요?
2: 맞아요.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고 이제 전라북도 고창군 공운면 칠암리
0: 저 그거 통용 못해요.
2: 굉장한 시골에

0: 동네에서 시작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엠마 왓슨이 또 나온 실사 영화 하나인데 잘 어울리실 겁니다. 잘 어울리실 겁니다.
1: 오, 한번 봐봐야겠어요.
0: She reminds me of Beauty and the Beast, Belle herself, that in the French little town over there. Just a random information. But anywho, 지금 보니까 박정우님께서 네. 밖에서 휴대폰으로 보다가 라방 제대로 보고 싶어서 PC방 와서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1: 아니 PC방까지 가다니.
0: Oh, one of the fans saying I was watching the live outside but he wanted to focus on the live performance, he or she. So she or he went to the PC room right now. 잘하셨습니다.
1: 고맙다. 정훈아 고마워.
0: Thank you so very much, 정훈. That was 정소연. 잘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남은 곡들이 몇 곡 있습니다.
1: Yes.
0: We still have few more live performances left. 바로 다음 곡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OST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이 노래는 공연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는 노래인데 Starlight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0: Apparently this next song is called Starlight and it was used as an OST soundtrack and a drama that she sang for. And she says it's a beautiful song that she always adds to the cue sheet for her live show. So that's how much she adores this song.
2: 저희 아까 전에 그 드라마 관련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1: 네.
2: 이거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e received an amazing question about OST soundtracks. We'll get to that right after this live performance. 바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Here it goes, Starlight by 정소연.

0: 브라보! 저 스타라이트 괜찮으시죠? She's exhausted. 아니 곡들이 다 초고 난이도입니다.
1: 모르겠어요. 작곡가님들이 네. 저한테 굉장히 힘든 곡들이세요.
0: I'm like, you know, these songs are so challenging. And she's like, all the songwriters are always pitching her all these difficult tracks. 근데 제가 프로듀서여도 그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 네.
0: She says she also really enjoys these challenging songs. 지금 포생님께서 마치 미니 콘서트 같았어요. 멋진 라이브 공연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1: 야, 그걸 saying, 노렸습니다.
0: Saying this feels like a mini concert. Thank you so very much. And Soyeon here says that's exactly what I was going for. 근데 진짜 그 콘서트를 이렇게 압축한 느낌이 들어요.
1: 약간 그런 노래들을 선곡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조금 잔잔한 노래를 가져올까 봐요. 너무 힘들어요.
0: you know, this really feels like a mini concert because she was going for that. But she says, maybe next time I'll just go for slower ballad tunes because it's so difficult to sing all these tough, challenging songs today.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진짜로.
1: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0: Of course,
1: 끝나지
0: of course.
1: 않았지만 아직.
0: 2부 기대하면 되는 거죠?
1: 2부. 2부는 조금 이제 사근사근한 노래들로.
0: She's like, please invite me back sometime soon for a little bit more relaxed talk. HY님께서 이걸 제가 무료로 봐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 아카이브의 매력이고
1: 그럼요.
0: 또 소윤님께서 이렇게 또 멋진 곡들 선곡해 주셔서 저희도 오늘 이 무료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e are also thinking the same thing. We're like, it's a free show. How is this even possible?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1: 네.
0: 이 질문이 아까 전에 제가 새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김지우님께서 소연님 노래는 OST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 소연님 노래가 들어갔으면 하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Asking, you know, Soyeon's voice and music fits drama OSTs very, very much. Are there any K-dramas that you wish your music would be added onto? 뭐 어떤 장르여도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드라마 이런 느낌의 드라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1: 드라마
0: 네. K-drama which drama would it be?
1: 아, 드라마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0: 약간 액션 로맨틱 코미디 뭐 어떤 쪽이
1: 저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0: 어떤 거요?
1: 약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 좀 스산한
0: 밴드 사운드로
1: 그런 느낌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왜냐면 밝은 느낌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약간 반전 매력?
0: 어, 네.
1: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0: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She says she would love to sing an OST soundtrack, something a little bit more eerie, a bit more suspense-like, for certain dramas, something like The Glory, she just said. And I'm saying that would fit her voice so very much. 어필 타임 한번 갈까요, 저희? 수많은 드라마 프로듀서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message going out to drama producers out there.
1: 드라마 프로듀서 분들, 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드라마 제작사님들 저를 써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어떤 장르든 다 흡수해서 드라마의 퀄리티를 끌어올려 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0: Awesome. 저도 한번 비춰주시면 저희가 보증합니다. a message to all the drama producers and music directors out there, whichever genre, whatever kind of song, she's so very ready to bring up the quality of the drama as a whole. And yes, we call me in as a witness to this. 자, 좋습니다. 소연님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곡을 부탁드려야 돼요.
1: 아, 벌써요?
0: 네, 벌써.
1: 그러네요.
0: 근데 이거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바로 한번 곡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Already time for the final live performance, everyone. 다음 곡은 Starlight을 했으니까 Moonlight을 해야겠죠.
1: 그럼요. 이 두 곡을 배치를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시티팝 장르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이제 기회가 닿아서 Moonlight라는 아주 아주 좋은 곡을 발표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어요.
0: All right. Okay, the next song, everybody, is Hand in Hand with Starlight, the previous song. This song's called Moonlight. And she always wanted to try out a genre that she really loves, and that is called City Pop. And she had a great opportunity to be able to put together a song called Moonlight based on City Pop genre. And that is a song that she'll be blessing us with. The final live performance for today's rehearsals corner. 마지막 라이브 곡이죠. 기대됩니다.
1: 네, 문라이트 들려드릴게요.
0: Here it goes, Moonlight coming from 정소연.

0: A big round of applause to Chong Zo, yeah, standing ovation, oh my god!
1: Encore.
0: That was the finale for today's Up Close concert, Moonlight by Chong Zo Yan. Wow, that was a city pop genre and she nailed it. 댓글이 어마무시합니다. Esme says, wow, city pop. HY님께서 Moonlight 가사 너무 좋아요. 작사 누가 했담? 누가 했을까요? Who wrote the lyrics for this song?
2: It's me.
0: That was Chong Zo Yan, a mega talent. Not only a talented singer, but also a lyricist. 소연이 곡도 쓰세요?
2: 가사를 쓰고 멜로디도 종종 쓰곤 합니다.
0: Oh, wow. So she also frequently writes the top line, the melody for tracks. 앞으로의 작가로서의 활동도 진짜 기대가 되네요.
2: 그래요. 네. 이 창의성이 좀 이제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네. 나오잖아요. 네. 저 많이 노력해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 인풋은 아마 연두님들께서 충분히 드리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2: 연두야 부탁해.
0: She's like, I'll need more inputs to bring out the creative output. This is wonderful. 진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보영님께서 막곡까지 완벽했다. It was a perfect finale track. I agree. Bravo, once again.
2: Thank you.
0: 그 사람이 좋은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경이로운 수위에 도달하면 굉장히 못생겨져요. 저 이번 곡 듣는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2: 아, 진짜요?
0: My face was so ugly listening to her song because I was in awe. I'm like, wow, that high note. 그걸 제가 안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2: 아, 다시 보기 안 되나요? 궁금한데.
0: 아, 안 됩니다.
2: 안 돼요.
0: 아, She's like,
2: 너무 궁금한데?
0: Is there a replay for Johan's facial expression? Not at all. 자, 이렇게 곡 많이 듣고 재밌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요? 벌써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저희 아나운서 분께서 지나가셨어요.
2: 네.
0: 찾아오셔가지고.
2: 아, 그래요?
0: 지금 저희 작가에게 물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2: 어머.
0: 실제로 와서 한 곡 즐기고 가셨습니다.
2: 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0: One of our announcers came by because she was such a fantastic singer and he just came by to watch the show and then left. She says thank you. Thank you very, very much.
2: 들어오세요.
0: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이 훌륭한 콘서트를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콘서트 해주세요.
2: 네. 안 그래도 9월 중순에 이제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0: Yay! Everybody, this is only a preview to an upcoming concert, offline concert mid-September. 편하게 한번 그 소개 좀 해주시죠.
2: 안 그래도 이제 당장 내일 공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스케줄 체크 한번 해볼게요.
0: welcome,
2: 혹시 꼬이면 안 되니까.
0: Welcome to the rehearsal, everyone. She's checking her schedules on her phone.
2: 네, 맞아요. 내일 공지가 올라가서.
0: 아직까지는.
2: 네, 내일 공지가 당장 내일 올라가는데 9월 중순에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공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0: Awesome, everybody. She just checked that tomorrow there will be an announcement going up for her upcoming concert. That's going to be mid-September. She says, all of you tuning into our show today, it would be an honor for her to have you join her for her offline concert.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2: 놀러 오세요.
0: 가겠습니다.
2: 시간이 되시면.
0: 한번 끝나가면 말씀 나눠보시죠, 다시.
2: 네네.
0: She's like, please come over and I would love to go. Like, this is, 이게 라디오라면.
2: 네.
0: 그 실제 오프라인 무대에서는 또 그 훌륭한 음향과 모든 걸 다 통... You can't miss that, everyone. 꼭 가서 보시길 추천, 강추드립니다, 강추.
2: 다들 놀러오세요.
0: No, it's going to be a fantastic offline event, everyone. Make sure to go ahead and check it out. 소연님, 그 가시기 전에
2: 네.
0: 마음껏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편하게 홍보 부탁드릴게요.
2: 홍보 인스타그램은 골뱅이 L 소연 B라고 LSO YEONB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노래를 많이 낼 계획이니까 이번 연도에 저 소연이를 팔로우업 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은 노래들과 공연들 많이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0: Sounds good, everybody. Her Instagram account is at isoyeonb. So go ahead, please follow her.
2: L
0: Soyeonb. 최고입니다, 최고. L 소연비 it is, everybody. Please go follow her. Leave nice comments. She's very active online. So go ahead, like, repost, share, DM, do whatever you can to support this amazing artist. She really, really deserves it. Also, many upcoming albums are ready to be dropped very soon. So go ahead, check out her schedules, her announcements on her account. And just be generous and merciful with your love and support, especially for 정소연. H.Y.님께서 한 시간 순삭. One hour just got cancelled, she says. Stephanie says, 네, 팬 됐어요, 완전히, 라고 하십니다.
2: 어머.
0: Saying, I became a fan for sure.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세요?
2: 네, 아쉽다, 너무 아쉽다.
0: 진짜 아쉽죠?
2: 네, 너무 빨라요, 시간이.
0: 다음에 금방 또 놀러 오시면 되니까.
2: 네.
0: Oh, she says that time flew by so fast. We'll make sure that she comes back to our studio sometime very soon. 하지만 콘서트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도 진짜 열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The final tune for today is a wonderful song coming from LaBoom, her team, everyone. 상상 더하기, Journey to Atlantis.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eung, writer A-John, your DJ Yohan Lee. And today we were blessed by this amazing artist, 정소연.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카메라 보시면서 빠이빠이 할까요?
2: 네.
0: 이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unds goody. We're going to end the show together once again with 상상 더하기 Journey to Atlantis by LaBoom. This is Yohan Lee and 정소연 saying goodbye together. One, a two, a three.
2: Bye-bye.

우리가 사는 이곳은 때론 거대한 감옥. 진실은 권력 앞에 항상 눈을 감고 속 터지는 가슴을 탁탁탁 두드리며 눈물을 참고 참 답답한 세상을 타타타타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네. 비워버린 술잔처럼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싶네. 가득 채워진 술잔처럼 yeah.

0: 사운드클라우드 기반으로 인지도를 쌓으셨고 14살부터 자작곡을 사운드클라우드와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진짜 much respect, 아유, man. 진짜
1: 감사합니다.
0: I mean, no wonder her music sounds so great. 진짜 그러면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혹시 출신이 어디세요? Where are you born?
1: 제가 출신은 네. 이제 출생은 속초, 강원도 속초신데.
0: Wow, that's a beautiful place, by the way. She was born in the area, this province called Sokcho in Gangwon Province, and
1: 그리고 음악을 시작한 건 이제 충청남도 계룡시라고.
0: What?
1: 아실지 모르겠는데.
0: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1: 대전 쪽에 있는 okay. 지역입니다.
0: Okay.
1: 네.
0: 아니 잠깐만요. So she began her music career in 충청남도 province at this place called 계룡시.
1: Yeah.
0: How did that happen? Like all of a sudden you moved down south? 왜 아래로 이사 가신 거예요?
1: 저희 아버지가 또 군인이셔가지고.
0: Even better. 진짜. Wow, her dad served for the military for a living. Interesting. 그러면 이때 음악을 뭘 처음 접하신 거예요? So what inspired you to become a musician then?
1: 제가 그 세 살 차이 나는 오빠가 위로 있는데
0: yeah.
1: 그 오빠가 딱 제가 초등학생 때 힙합을 막 그때 듣기 시작했었어요.
0: 그때 막 오빠들은 다 듣죠.
1: Show me the money, 쓰리 막 이럴 때여가지고 저도 이제 힙합을 듣기 시작하면서 yeah. 음악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0: Oh, interesting. She got interested in making music, being influenced by her brother who's 3 years older, who was heavily into hip-hop, and also were a fan of this show called, audition show called Show Me The Money. Well, thank you so much. 그럼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Could you tell us or walk us through the list of songs you used to listen to?
1: 그때 당시에 이제 Just Music이라는 레이블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기리보이, C-Jam 이런 래퍼분들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0: Alright, so back in the day she used to be a fan of this record label, hip-hop record label called Just Music, founded by the rapper Swings. And she was especially fan of two rappers, Giriboy and C-Jam.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뭐 처음에는 그냥 들으면서 시작을 하셨고 처음으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So how did you get down to working on music yourself?
1: 이제 힙합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음악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 나도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음악을 해보고 싶다
0: 네.
1: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Interesting. All right, listening to all the hip-hop musics out there back then, I naturally started listening to other types of music, and I started thinking to myself, I want to create cool music like they are doing in their career. 그러면, 아니,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있었나요? Were there anyone who taught you how to make music?
1: 아예 없었습니다.
0: Nobody? Okay.
1: 저는 사실 공부를 원래 열심히 했었어서 음악 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0: 어?
1: 네. 그래서 그냥 혼자 뭐 대충 유튜브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0: Wow, turns out she's self-taught. She taught herself how to make music through YouTube contents. 아니 그러면 처음에 그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은 뭘 쓰셨어요?
1: 그때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튜디오 원인데 무료 버전이 있는 거
0: 같아요. Such a throwback, man. So the first ever DAW she landed her hands on was Studio One. It's an ancient relic. I believe still a lot of people use it until nowadays. 아직도 많이 사용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1: 그쵸, 그쵸.
0: 지금은 뭘 사용하세요? What do you use now?
1: 잠깐 그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큐베이스 잠깐 쓰다가 지금은 이제 로직 쓰고 있습니다.
0: Alright, the second DAW she used was Cubase, and she eventually settled with Logic.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처음에 자작곡 만드신 게 혹시 어떤 노래인가요? What's the first ever song you made?
1: 처음에 이제 네. 사운드클라우드에 네. 올라갔었던 곡인데 네. 달맞이꽃이라는 곡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좀 완성도 있게 만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0: Okay, so there's a song called 달맞이꽃, and that's the first ever song that she created that was uploaded on her personal SoundCloud.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했던 게 처음에 음악을 한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So what did your family members say to you when you like made a statement that you're going to become a musician?
1: 제가 그때가 딱 만 14살 중3 때였는데
0: 아, 너무 귀엽다.
1: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좀 했다 보니까 엄청 반대를 하셨죠.
0: 아~
1: 그냥 공부해서 좀 좋은 대학 가라.
0: 네.
1: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찬성 받으려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좀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oh.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0: Interesting. 네. So it was hard for her to come up front about her dream as a musician to her family. It's because she's always been a really diligent and hardworking student. So of course the parents refused her. Well. Dream, but she wanted recognition from them, so she that's why she started uploading songs on her SoundCloud.
2: 그러면 그때 노래를 올리신 걸 부모님이 들으셨나요? So did your parents listen to the song that you uploaded for the first time on SoundCloud?
1: 오 그때는 네. 막 알려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2: okay.
1: 이제 뭐 이제 딱 올리니까 그 당시 저희 지역에 좀 음악을 좀 한다는 선배들이 이제 다 관심을 갖고 봐주신 아, 거예요.
2: 오케이 okay, 오케이.
1: Okay. 그러면서 조금 괜히 좀 자랑하고 했었죠.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back then, my parents didn't really pay much attention to the music that I've been uploading on my SoundCloud. But the funny thing is that a lot of up-and-coming musicians around my town, around where I used to live, started paying attention to my presence.
2: 그러면 그때도 되게 콜라보도 많이 하셨겠네요. So I assume you collaborated with a lot of those artists back then?
1: 그때 약간 그 사운드 클라우드 네. 감성의 콜라보레이션 약간 뭔지 아세요?
2: 저는 잘 몰라요.
1: 약간 좀 안 유명한 네. 어린 친구들끼리
2: 힙한 거?
1: 그쵸 그쵸.
2: 오케이.
1: 그냥 이렇게 해보고 그런 거 어렸을 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Alright, so she did collab with many of the musicians she met back then, mostly creating what she referred to as the SoundCloud-ish type of music.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where do you like usually get inspired then?
2: 그러면 뭔가 노래를 쓰기 전에 뭐로 영감을 좀 받으세요? 아니면 이게 더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그 step by step이 어떻게 돼요?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of your music, please?
1: 음악 만들 때요?
2: 에.
1: 보통은 사실 제가 막 거창하게 뭔가 생각을 한 다음에 만든다기보다는
2: okay.
1: 그냥 딱 뭐 비트가 있다면 그걸 듣고
2: 네?
1: 떠오르는 걸 일단 뱉어요.
2: 네?
1: 그 다음에 그냥 그 한 줄로 시작해서 네? 그냥 그렇게 가사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2: 가사부터 쓰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가사랑 멜로디랑 같이 이렇게
0: 오, okay. So she first after listening to an instrumental she starts working on both lyrics and the melody simultaneously.
2: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go with the flow 하는 거네요.
1: 맞아요.
2: 진짜로
1: 네.
2: 되게 신기하다. 아 영감이 막 이렇게 계속 샘솟아요?
1: 샘? 네. 확실히 네. 10대 때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2: 지훈님.
1: 네.
2: 지훈님.
1: 아,
2: 지훈님.
1: 죄송합니다.
0: So, I used to be overflowing with inspiration back when I was still a teenager, but now that I'm in my 20s, I think it got a little bit rusty. I can't believe she just said that because how old are you now? You're like...
2: 지금 잠깐만요. 지금 21살. 인터내셔널로.
1: 인터내셔널로 20살입니다. 사실.
0: She just turned 20 and she's saying that. I mean, you should be overflowing in inspiration now.
2: Anyway,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회사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2: So I heard that you got yourself a record deal with
1: MPMG Music. 함께하고 있습니다.
0: That's a really great record label with a long history, by the way. A lot of prominent musicians like Melomance, Soran,
1: yeah.
0: and Daybreak even, right?
1: Daybreak
0: 계셨죠. It's a past tense. And many other great musicians are signed under that record label. And she's now part of it!
2: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How did that happen?
1: 제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네, 이제 입시 준비했을
2: 와,
1: 때랑
2: 미쳤다 너무 멋있다
1: 겹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대학이 다 떨어졌는데 떨어짐과 동시에 네. 이제 그 MPMG에서 하는 오디션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다른 지인분 추천으로 봤는데 그게 이제 2차가 됐다고 네. 2차 오라고
2: 와.
1: 네, 연락이 온 거예요
2: 와.
1: 그래서 대학 떨어짐과 동시에 오디션을 네. 보러 가서 너무 운 좋게 이제 돼가지고
2: 와 대단하다. So that
0: happened back when I was preparing for my college entrance exam. Despite I failed all of them, I got a pass from the record label. I got the call from them to come up to their record label for a face-to-face meeting.
2: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맨 처음에 오디션을 보러 가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So how did you feel at that audition?
1: 사실 기대가 크게 없었거든요.
2: 오 쿨하다.
1: 네. 이거는 사실 좀 처음 공개하는 말이지만 네. 저희 회사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1: 그리고 이제 뭐 대학도 떨어졌겠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즐기자 하고 갔는데 네. 너무 이제 사실 무서웠거든요. 심사위원분들도 되게 무섭게 앉아 계시고.
2: 아 거기도 그렇게 하는구나.
1: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호응 유도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안 해주셨지만 네. 호응 유도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반응도 없고 하니까 네. 아, 그냥 뭐 아무 뭐 봤나보다 했는데 네.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막 홍대 한복판에서 방방 뛰었던 기억이.
0: 와 너무 대단하다. So she said, I will be honest about this. I wasn't expecting much with that record label. Whatever happens, I was ready to accept the result because everything about that audition was so intimidating. So many judges sitting in front of me with blank look on their faces. And what I did something bold while I was taking the audition, which is to do the call and response with the judges. Of course, they didn't respond to any of my calls, but eventually. What happened was I got a call from one of the staff members getting the news that I passed and I was really stoked about the result.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좀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What has changed after you got signed to the Red Label?
1: 아무래도 이제 음악적으로 더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2: Okay. 네.
1: 그리고 뭐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도 회사 내부에서 다 해주시니까 네. 제가 다 안 해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확실히 좀 진도도 빨리 나가고 되게 팬분들께 다양한 음악을 더 자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0: Okay, so they started helping me a lot that enabled me to focus on my craft more compared to the past. For example, creating the content for uploads and many other stuffs.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speak about our latest single album.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앨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뭔가요? What's the name of the album?
1: Waiting for you입니다.
2: Waiting for you. 아니 이거 description을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더라고요. It's about someone waiting for a phone call from someone you care about. 되게 애타게 기다리는 누군가를 전화를 기다린다.
1: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2: 아, okay. How did this happen? Like 이 노래 영감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What inspired you to write this song?
1: 이 노래도 약간 처음에 딱 비트 듣고 네. 그 첫 문장을 뱉었거든요.
2: Oh, okay.
1: 시간 가는 줄도 몰랐나 이거를 뱉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네? 이제 그 기다림이라는 테마로 네. 조금 귀여운 사랑 노래를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썸 타는 관계에서 되게 막 상대방 연락 기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주제로 써보게 된 것 같아요.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pretty much the same after listening to the instrumental, I spent the first line and I got hooked to it. I got inspired to write a song about waiting for someone in a really cute manner.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제 피처링 아티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 So, there's a special featuring artist for this song. What's his name?
1: Will Hyde입니다.
0: I mean, how did you even meet this guy? Will Hyde is the featuring artist of this song. Tell us more about him.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1: 이분이 이제 호주 출신의 네, 싱어송라이터 분이신데 네. 이제 작년에 좀 저희 한국에서 페스티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좀 소개받고 이렇게 마팔로우 하고 네, DM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 대박.
1: 네, 서로 이렇게 데모 들려주고 하다가 네. 되게 제 이 Waiting for You 데모를 마음에 들어 해주셔가지고
2: 오.
1: 그렇게 되게 갑자기 성사된 작업입니다.
0: 대박이다. Alright, so I first got to know him through a festival that he went on last year in South Korea. His name is Will Hyde. He's a Melbourne, Australia-based musician or singer-songwriter. And after that, we exchanged Instagram, kept on contacting each other, exchanging our demos, and he enjoyed my demo of the recent single, and that's how this collaboration happened. And what I found interesting was that Will Hyde had a couple of Korean words in his lyrics. Are you the one to teach you those
1: yeah,
0: words?
1: I'm the teacher.
0: So, in what language do you guys communicate in? Is it in Korean or is it in English?
1: In English.
0: Yeah, of course, yeah. But does he at least like try to speak in Korean sometimes?
1: 제가 좀 알려줬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위라이드가 한국어 단어들을 사용해서 네. 가사를 좀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단어들을 좀 추천해주고
2: okay.
1: 발음도 조금 이렇게 티칭해주고 했습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It was actually Will Hyde who offered her to teach him how to speak a couple of Korean words properly just for this song. Well, thank you so much.
2: 자, 그렇다면 이분 말고도 이제 협업이 되게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 어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Is there an artist you would like to work with? Then who would be? Who would it be?
1: 어, 글로벌 아티스트.
2: 아무나 상관없어요.
1: 어, 제 꿈인 기리보이님과 okay.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2: 컨택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지금 정도면?
1: 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0: Wow, okay. If there's an artist you would like to choose to collab in the future, that would be Giddy Boy, but she feels like she still has a long way to go to work on a song with him.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a song. Well, actually, a live performance of 임지우. 자, 이제 Waiting For You 솔로 버전 라이브를 좀 들어볼 건데요. 듣는 입장에서 뭐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song?
1: 이 후렴구에 네. 유후후 유후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곡에 되게 중독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 부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All 가사도 right. 되게 재밌게 써봤으니까요. Okay. 가사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Alright, pay attention to not only the words of this song, but also the addictive melody line during the chorus line. Alright, with that,
2: 좀 준비하셔도 돼요. 물도 네. 드셔도 되고, 목도 푸셔도 됩니다.
0: Alright, everyone, we're about to get our ears blessed by our live performance, and I guarantee you, you're gonna like what she has to offer to all of you guys.
2: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임지우님의 라이브 듣고 올 건데요. 제가 무조건 보증합니다. 이분 정말 잘하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All right, 준비되셨나요?
1: 예, 네, 바로 가시죠.
0: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Waiting For You by 임지우, also known as 임지우. Enjoy!

0: 감사합니다.
1: Yo, can we get another one? 아니 진짜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0: 아 정말요?
1: 진짜로.
0: 진짜 과찬해줘요.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1: That was Waiting For You by the way. That's the name of the song by Imzu. That's her solo version. 근데 제가 진짜로 지우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로 신기한 이 텍스처가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엄청 단단해. 근데 이게 정말 흔치 않은 텍스처라고 느껴져요. 저는 와, 이게.
0: 진짜 감사합니다.
1: 근데 녹음하신 마이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레코딩이 된 버전에서도 너무 실키한 거예요. 목소리가 듣는데.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0: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솔직히 말해 리버브 끄고 드라이하게 다시 듣고 싶어요. 되게. 훨씬 멋있을 거 아니야. Anyway, like, if I were going to compliment about her voice, it's going to go on forever, so I'm going to cut it right there. What I just said was her vocal texture is just something so unique, very soft, but at the same time, very firm, which is a really, like, unique perk to have as a vocalist. And I think her vocal performance would sound a lot better in, when it's dry in terms of the soundscape.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the wonderful performance.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0: 네, 옆에서 너무 잘 즐겨주셔서
1: 아니, 진짜로
0: 너무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진짜로 인재예요, 진짜로. 와, 아이, 더 칭찬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0: Okay.
1: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This part we have word card interview and all she's got to do is fill up the blanks. 자, 이제 빈칸만 채워주시면 되는 워드카드 인터뷰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준비됐습니다.
1: Alright, first one. If I could recommend just one Imzu song to international K-pop fans, I would say it's this song. K-pop 좋아하는 해외 팬들에게 임지우의 노래를 단 한 곡만 추천한다면 이 노래라고 할 거예요. And that is...
0: Waiting For You. 아, 신곡이니까요.
1: Waiting For You because that's our latest release. And the second one, the Korean food I would recommend to international fans is this food. 해외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은?
0: 삼겹살입니다. 제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지금.
1: Korean barbecue. 아, 이거 좀 이따 돌아오도록 okay. 할게요. We're going to come back to it later. And the third one, 임지우's biggest charm is this. 임지우의 매력은 이것입니다. Let's go.
0: Honesty.
1: Oh, thank you.
0: Okay.
1: On to the next one. If I could only take three things with me to the deserted island, I would bring one, two, and three.
0: 제 노트북, 그리고 베개, 그리고 beer입니다.
1: Laptop, pillow, and a beer. Well, thank you. And on to the next one. These days, I feel happiest when I'm... 나는 요즘 이거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0: 오, 저... 일요일 낮에 브런치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Very classy. When I'm munching on brunch on Sunday? Seriously, bro?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Korean word is this. 한국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0: 그냥
1: just. Because of just music?
0: Oh my god.
1: 잠깐만, 진짜로요?
0: 아니.
1: It can't be that.
0: 우연입니다. 완전,
1: okay, it's
0: 완전.
1: A coincidence. Alright, before going on stage, I always think this.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나는 이 생각을 해요.
0: 즐기자.
1: Yeah, let's have some fun. 자, to all the fans who love my music, I would like to say this.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0: 당신들은 제게 선물입니다.
1: Oh, you guys are gifts to me. All right, thank you so much. And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K-pop을 좋아하는 해외 팬분들에게 임지우의 노래를 선곡해 주신다면 Waiting For You를 추천하셨습니다. If you were to recommend one song to the international fans listening to the radio right now, that would be Waiting For You, which is a song that we just heard. 그러면 혹시 아까 라이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약간 사심 채우기기도 한데 한 번만 코러스 라인을 다시 좀 들어봐도 될까요? Can we get that chorus part once again?
0: Okay. 다음 3번.

0: Yeah, 진짜 미쳤다. 진짜. All right, guys. Like, wow. If you liked it, make sure to go listen to the released version of the song through your favorite streaming platform.
1: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추천한다면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0: What would be the second favorite song that you would like to recommend?
2: 두 번째 노래는 제 Love Actually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 버전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 버전을 이제 해외 팬분들께서 되게 또 사랑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직 좀 남았지만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곡이기 때문에
0: 아직 한 4개월 남았습니다.
2: 원래 한 4개월 기다리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0: Alright, so she said since this is a song she's talking about right now. So according to her, now that we're like 4 months away from Christmas, we gotta be prepared for that specific period of the year. And this song, Love Actually, is gonna hit you in the

0: Welcome back. That was Miane Forgive Me by Imju, also known as Imzu. Alright guys,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our listeners. Matter of fact, I actually have more questions than the listeners to her. So you said you have a brother, right?
1: Yeah,
0: brother. I mean, she already talked about that, but she had a 3-year older brother.
1: Yeah.
0: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1: 오빠는 이제 패션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0: Very hip.
1: 예, 또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Okay. 예.
1: 그래서 인플루언서로 거의
0: 진짜요?
1: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업앤커밍 인플루언서 정도 되겠네요.
1: 예, 근데 저보다 사실 팔로워가 많아요.
0: Oh, very interesting. So her brother works inside the fashion industry and he's an up-and-coming influencer who has more followers on Instagram than her. Mm-hmm. How many followers you got?
1: 저는 한 3,000
0: Not bad, not bad.
1: 3,000 달인데 huh? 오빠가 지금 8,000 달.
0: What?
1: 올해 저를 넘고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0: 대박. Yeah. All right. She's currently hitting 3K followers on Instagram while her brother is hitting 8K. 그러면 오빠가 이번 거 홍보도 좀 해 주셨나요?
1: 열심히 해 줘요, 되게. Oh,
0: wow.
1: 너무 고맙죠.
0: You have such a good brother, yeah. By the way. 진짜.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firs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Yesterday Stereo and it goes, "You started making music when you were 14. How would you say your approach to songwriting has changed ever since?" 자, 14살 때 이제 곡을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잖아요.
1: 네.
0: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곡 쓰는 방식에서.
1: 그때는 아무래도 너무 어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상상으로만 곡을 쓰고 뭔가 제 머리 안에서 세계관을 만들어서 막 가사를 좀 감정적으로 더 쓰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0: 약간 좀 과할 때가 있죠?
1: 네, 좀 많이 덜어낸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훨씬 반가운 것 같아요.
1: 아, 너무 다행이에요.
0: 굳이 멋있으려고 안 하고
1: 네.
0: 그게 되게 담백하게 다가와서 좋더라고요. So she said, back when I was 14, well, despite her still being 20-year-old, she said, I was lacking experience as a musician back then, and there was literally no one to teach me how to do this and that, so I literally had to imagine the whole thing, coming up with the concept, and my lyrics back then was rather dramatic compared to how I approach writing the words now. Well, thank you so much, and moving on to the next one. And Halsey said, I love that jazzy thing you do. It's amazing. And Chris 3 says, Imzu, you are the best. And another comment coming in from the same person saying, Imzu, you know how much I love your voice and you're the best. Your voice is mind-blowing. Outstanding live performance it was. Well, thank you. And wow, you're getting a lot of compliments, actually. Benny says her voice is absolutely amazing.
1: Thank you.
0: I know, right? Now, on to the next one. Lai says, which artists have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your music?
2: 누가 제일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나요?
1: 영향
0: 없어도 돼요.
1: 많은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음악하는 지인분들한테 들은 건데 제가 맥밀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맥밀러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맥밀러?
1: 뭐 어디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0: 트랙 취향에서 약간 그게 오나?
1: 그럴 수도 있고 네. 가사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 길보이님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건 또 의외다.
1: 그런가요?
0: 네.
1: 뭔가 좀
0: 그 느낌은 못 받았어요.
1: 요즘 가사 쓴 느낌?
0: 요즘 길이가 어떻게 가사를 쓰지?
1: 아, 요즘 네. 제가 약간 네. 조금
0: 아, 요즘
1: 말씀하신
0: 쓰는
1: 것처럼
0: 게요?
1: 네, 좀 네. 담백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0: Okay. 네.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a lot of my close acquaintances tell me that my music resembles that to the Mac Millers. But recently, in terms of words, I'm getting a lot of influence from Giddy Boy.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주변 이제 homies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Tell us more about your homies.
1: 음악하는 homies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네. 다들 아무래도 다들 저처럼 좀 루키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 네. 많고 그래서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동생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0: Alright. I actually have a lot of musical homies out there. Some of them my old younger brothers or sisters. Some of them oppas or 언니s included too, I assume. And most of them are up and coming rookies. Well, thank you so much. Could you recommend us one artist worth listening then? From your entourage.
1: 아 이거 한 명만 하기 조금 뭐한데.
0: 아 그러면 약간 의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떠오르는 분 딱 두 명만.
1: 아 네. 오케이. 어 얼마 전에 저랑 네. 거의 똑같은 시기에 싱글을 네. 낸 위즌이라는 친구가 네. 있어요. WZN으로 치시면 되는데.
0: 오케이.
1: 어드리프트라는 싱글을 또 냈더라고요.
0: 어 잠깐만 우리 방송에서 틀었는데?
1: 진짜요?
0: 예.
1: 네. 셔츠랑 한 거.
0: 맞아요.
1: 어머.
0: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1: 어머. 아 세상
0: 이 노래구나 좋네요. 이분이었구나.
1: 맞아요. 너무 잘하는 동생입니다.
0: 근데 한 분만 말씀하셨어요.
1: 아 맞네.
0: So while she think of the second candidate, she said, first one I would like to recommend is an artist who recently released a single, goes by the name of WZN. It's pronounced Weezin. He recently released a single called Adrift, having a featuring artist called Shirt. And we actually played this song on our show a couple days back.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티스트 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1: 두 번째 아티스트는 고민되는데요.
0: 그러면 pass. Alright, Weezin it is. Not because it's he's her favorite artist, but because he released his recent single recently.
1: 맞아요, 맞아요.
0: Now on to the next one. 이오리님인데요. If you had to choose one song from your discography that feels most like you, which one would it be and why? 디스코그래피 중에 가장 임지우스럽다 싶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아, 가장 임지우스럽다.
0: Yet to come, maybe.
1: 생각났습니다.
0: 오케이. Okay.
1: 시계와 창문이라는 okay. 곡인데 이제 조금 재즈의 색깔을 많이 띈 곡인데요.
0: 오케이. Okay.
1: 그 가사도 그렇고 뭔가 좀 제가 그 노래 할 때 가장 저답게 하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Okay. 네. I think PD님 is trying to search for the song. Is it called 시계와?
1: 창문.
0: 창문. But unfortunately, it's not on our system. All right, so this is jazz-based music, and it shows the most of her characteristic as the vocalist through this song. Well,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It comes from Kathy. It says, when you listen back to the music you made when you were 14, what kind of feelings does it bring back?
1: 솔직히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옛날 노래다 보니까 네. 좀 귀엽고 근데 또 그 음악들이 많이 사랑받고 네. 하니까 저도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 곡들 생각하면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0: Alright, so first impression when I listen back to the music that I released back then is Ogri Togri, also known as Cringe. But come to think of it, I still feel very grateful for the fans for showing a lot of love towards the song until now. Could you give us the name of the song once again, please? That's on SoundCloud.
1: 닮아지 꽃.
0: 닮아지 꽃. And what was the second song?
1: SoundCloud에 있는 yeah. 옛날 노래들 yeah. 장미꽃이라는.
0: 장미꽃. 꽃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1: 그때 좀 꽂혀 있었나 봐요.
0: Okay. So she writes a lot of songs related to flowers and she said I may have been hooked to flowers back then.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it's almost time to wrap up the show. 자, 이제 곧 끝낼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지윤님, 다음 거 언제 나와요? When are you planning to release your next song?
1: 놀랍게도 9월 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다시 또 하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1: 아 저도 너무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0: 너무 진짜 잘하셔가지고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가 될 건가요?
1: 다음 노래는 조금 약간 도피를 주제로 한 노래인데 약간 약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도쿄를 주제로 한 곡인데
0: 오케이.
1: 그러니까 그냥 아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가자 이런 느낌의 곡이에요.
0: 오케이.
1: 그것도 뭔가 상대방한테
0: 아니요 더 얘기하면 스포가돼요.
1: 아 그래요?
0: Alright,
1: 아 이러면
0: so
1: 안 되겠다.
0: I'm gonna cut you right there. So she says she's gonna be releasing another single in September, and the main keyword of this song is gonna be getaway. It's all about her going on a trip to Tokyo. Let's look forward to that song to be released. With that, hope you enjoyed tonight's episode of Radioness.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we shall call it a day. It's a track called Undefined by 임지우. 지윤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 아, 너무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0: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같이 할 건데요. 3, 2, 1 하면 빠이빠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All right. 3, 2, 1. 빠이빠이.

0: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 근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형 영업센 골아주난 고갤 그닥거리모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와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정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벨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홍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명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1: Alright, you're back. So, we are continuing our story from the poem Tourist, 귀경꾼 in Jeju language. So, the traveler has been almost like, you know, like apologetic about receiving such hospitality, saying even cold water like it had been enough. And how does the local respond? They just simply smile. So today, that's the today's Jeju phrase, 웃었쥬. Very simple, right? 웃었쥬, it means I smiled. I simply laughed. Yeah, I smiled or I laughed. And today, let's focus on a very useful Jeju language ending part. So 웃었쥬, right? In maybe standard Korean, 웃었네 or 웃었다. Yeah, but in Jeju, 웃었쥬, 쥬, like ending with 쥬. So in standard Korean, you'll often hear like 했죠, but in Jeju, 했쥬. Okay, and 웃었죠, but in Jeju, 웃었쥬. Okay, different. A little slight different. So that little, like, 주 at the end is something you hear a lot in everyday Jeju talk, Jeju conversation. So here's an easy one to remember. 웃었죠? Yeah, but in Jeju, we say 웃었쥬. Okay, so short, simple, very Jeju. Okay, so that was the lesson. And now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reak and come back to wrap up our first part. The first song, You by Jisoo, followed by You and I by B2B.

Paul Hwaegyeong. This has been your host, AK, signing off on your vibe, love and peace. Bye!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항상 역점이 돼

0: families.
1: 그리고 체감적으로 네. 외국인 분들도 뭐 단체로든 개인 배낭 여행으로든 많이 오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왕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넓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0: And she also sees a lot more foreigners visiting as groups but also as individuals who are traveling to Korea, of course. And while seeing them, she feels though the attention and the interest toward the Korean royal culture, royal court is increasing, and that's what makes her feel very satisfied. Okay,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keywords on our brunch club now. 이제 브런치 클럽의 첫 번째 키워드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hreshold. So let's begin by talking about how the National Palace Museum is trying to move one step closer to its visitors. 첫 번째 키워드, threshold인데요. 관람객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고궁박물관의 변화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So many people come to Gyeongbokgung Palace, you know. Bu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n't visited the National Palace Museum right next door. And I'm sure as director, you think, our museum is really wonderful and I wish more people would come to visit. 경복궁에는 사실 놀러 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고궁박물관은 아직 안 가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장님 입장에서 아, 우리 박물관 진짜 좋은데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1: 예, 맞습니다. 경복궁에 천만 명이 오시는데 네. 저희 박물관은 연간 100만 명이 오십니다. 10분의 1 오시는데 최대한 많이 오시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아, 네. So there are currently 10 million visitors visiting the Gyeongbokgung Palace, but on a yearly basis, only 1/10 of that, 1 million visitors come to the National Palace Museum, and she hopes that all the visitors of Gyeongbokgung Palace would also visit their museum moving forward as well. Well, what ideas are you currently developing to gather more visitors then? 그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고 계시죠?
1: 네, 제가 전시와 홍보 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So she's looking into three different fields, the exhibition, PR, and customer service.
1: 네. 전시는 박물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고궁 박물관의 유물들과 경복궁의 정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So exhibition is the very basic part element of a museum, right? So she's looking into not only showing artifacts within the museum, but also linking it with the buildings of the palace so that visitors can organically take a view of all of them together. 네.
1: 다음은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네. 온라인, 오프라인 측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박물관에 있는 풍부한 유물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And on the PR front, they're doing so hard on the online and offline space to promote their museum. But what they think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use of all the artifacts, the various assets that they have to create various ways to promote the museum even better.
1: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 박물관을 매력 있는 공간,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진단과 내외부 동선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0: 아. And on the customer service, in order to make their museum a more attractive place so that visitors can revisit, they're doing the customer service diagnosis and also looking into the visitor routes to make sure that visitors want to visit the museum again. All right, well, like you said,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se visitor rout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at notable changes then can visitors expect?
2: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람 동선이나 주변 환경 조성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방문객들이 느끼게 될 가장 반가운 변화는 그럼 뭘까요?
1: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네. 경복궁과 고궁 박물관을 동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일부 좀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고궁박물관에 들르지 않으시고 바로 경복궁에 가시는 관람객들이 많으십니다.
2: 아, 네. So because they want to link visiting the palace and the palace museum together, they have to really look into the visitor routes because currently they're not connected. They're very disconnected. So they're hoping to create a route that connects the palace with the palace museum so that the visitors won't skip the museum when thinking of going to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right.
1: 예, 특히 지금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네. 저희가 가을에 그 박물관 은행나무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 네.
1: 저희 박물관에 가을 되면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은행나무가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2: Okay, so in the outer space of the museum, they have a lot of ginkgo trees that's over 100 years old, and they're also thinking of holding a autumn wedding there.
1: 저희가 40쌍을 네. 선정을 했고요. 10월부터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하루에 두 쌍씩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2: 와, 너무 아름답겠는데요. 지금 막 상상을 해봤는데. So starting from October, they've already selected 40 different couples who will be holding weddings, two couples each weekend, in this very place. Doesn't that sound so romantic? I can already envision it. All right,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ppealing part of all these programs that you're thinking of?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 이제 구상 중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각 그리고 유물을 같이 또 볼 수 있는 함께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매력이 어떤 걸까요?
1: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는 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2: So in Gyeongbokgung Palace, that's where the Korean alphabet or Hangul was created. And in Changdeokgung, we know of the sad story of Prince Sado as well as the love between Yeongjo and Jeongjo.
1: 그래서 그 궁궐을 보고 오신 관람객은 네. 전각하고 일부 복제품을 보고 오시지만 그 오리지널 유물은 고궁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 살아있는 그 시대의 감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네. So when they look at the, I guess, counterfeit of many of these artifacts in the palace and they visit the actual palace museum, they can actually see the real living artifact there again. So the whole story connects and they can have a more living sort of experience by visiting the palace museum after going to the actual palace buildings. And that is the greatest charm of this program that they're thinking of. Oh, well, museum merch also from the K-Heritage store is also gaining a lot of attention, you know. What do you think makes these products so appealing? 요즘은 박물관 K-Heritage 스토어의 굿즈도 화제잖아요. 굿즈들의 어떤 매력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세요?
1: 네. 문화 상품은 일상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전통이 녹아 있고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전통이 녹아있는 문화상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 So these, I guess, merch, they have the traditional aspect, but they are often objects or goods that you can use in everyday life, right? And because they have that traditional aspect to it, they seem very trendy and very hip, and even foreigners find it trendy and hip as well as attractive. All right, well, apparently an international visitor once purchased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earthenware or silverware from the heritage store. Is that actually true?
0: 한 외국인 관광객이 헤리티지 스토어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은제 그릇을 사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화인가요?
1: 아, 진짜 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외국인 VIP께서 저희 다른 데도 아니고 고궁박물관을 네. 다녀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2: So first of all, they were just very grateful and honored that a foreigner VIP visited their museum, the Palace Museum, knowing the value of the Korean royal culture.
1: 어, 이 상품관은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어, 전체 9개 상품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고궁박물관은 세 번째 그 매출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Oh, wow. So currently there are 9 different merch stores that are run, but the one in the Palace Museum, it has the third highest sales when it comes to merch sales. 네.
0: 그러면 이 은제 그릇을 사 가신 거죠? 그분께서는
1: 네, 맞습니다. Oh, wow. 저도 들었습니다.
2: So apparently, Director General Peh, she also heard that this millions of won,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silverware was bought by this foreigner VIP. That's amazing.
1: 아,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네. 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2: Oh, 그렇구나. So this case isn't actually rare. They actually have, from time to time, cases where these foreigners come by these expensive silverware and other artifacts from the museum. Wow. Well, because the National Palace Museum tells the history of the Joseon Royal Court and the imperial family of the Korean Empire, some might feel that it's a little too, I guess, formal and difficult to approach. So what are you doing to make the museum feel a lot more welcoming, I guess, and warmer to the visitors?
0: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 왕실 또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자칫 엄숙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관람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턱을 낮추고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금?
1: 네, 저희는 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입문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다층적인 고객을 염두에 두고 전시를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Oh, so in order to make sure that audiences or visitors with various levels of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 to get to know about the history better, they're dividing it into the beginner level and expert level, and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that audiences have. And they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in particular to help that. Mm.
1: 아,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마음의 문턱을 말씀을 드렸다면 네. 이 거리적인 문턱도 아. 낮추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가 부산 박물관에서 네. 어, 조선의 기록과 문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2: So they are also thinking of narrowing the physical distance as well so that more audiences, visitors can come visit the museum. And in Busan, they are currently holding a very special exhibition.
1: 네, 세계유산위원회 특별 어, 기념해서 특별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에서도 왕실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방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So currently in Busa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going on, right? And in celebration of that, they're also holding an exhibition in Busan. But starting next year, they're thinking of doing a tour around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to hold royal court-related exhibitions so that it's a lot more accessible and approachable.
0: 아, 좋습니다. 심리적 그리고 또 아예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 So here on Brunch Club, we always ask our guests to recommend a song for us. And I wonder what song you have for us and our crunchers.
0: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초대 손님의 추천곡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임태경 가수의 옷깃을 추천하겠습니다.
2: Okay, so she recommended 임태경's 옷깃 or collar. I wonder why. 이유는요?
1: 옷깃이라는 것은 네.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2: So collar or 옷깃 in Korean, it's a word that is quite sentimental and emotional. So there's an expression where they say, even if your collars or 옷깃 is passing by each other, then you are a special relationship is what we say.
1: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사건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밤새 그 부모들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2: So back in 2014, that's when one of the tragic incidents happened here in Korea, the Sewol ferry sinking tragedy. And because she was so sad, overnight she was crying and sharing the feelings of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children. And she came across this very song, 옷깃 or collar.
1: 이 노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부모님들께 위로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잠깐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노래로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도 같이 밤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And she thought the lyrics were just very, very comforting and consoling. Although she couldn't do anything for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kids, she thought listening to this song that could provide comfort to these parents, at least to the smallest extent, she just listened to it all night, stayed up with the parents, and shared their sorrows with them. All right, well,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then, a recommendation by Pae Min Song, and we'll be back to talk about more of her life and her career. Here is 옷깃 Collar by 임태경. Stay tuned.

0: election in 2030 are being considered as well. What message would you most like to share through these exhibitions? 이제 2028년 독일 프로이센 왕과 또 2030년 스페인 왕실륨을 특별전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어요. 해외 왕실 교류전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궁금해요.
1: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각기 다른 그 문화의 경험을 함으로써 좀 더 외국 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통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시대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0: So she hopes to show foreigners, foreign audiences worldwide,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 of the Korean royal culture and help them to more deeply understand it and get to know about it. And it's also an opportunity to really show the diversity as the value of also the value of periods, different periods as well through this special exhibition. All right. Well, whenever I see exhibitions of this scale and quality, I'm always really impressed by the expertise of the museum's curatorial team, the curator team. Where do you think that strength comes from?
2: 이런 명품 전시들을 만날 때마다 박물관 학예 팀의 저력을 느끼거든요. 이런 저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1: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좋은 유물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o first of all, the foundation or the very basics would be to have good artifacts within the museum.
1: 이 유물을 바탕으로 학예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걸 맥락으로 엮어서 좋은 작품으로 엮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질문. So she said having good questions toward these artifacts, which the curators usually do, is really important. And drawing it out as a whole exhibition with a story is, I guess, the special skill of this curatorial team of a museum. All right.
1: 전시를 통해서 대중과의 네.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일을 위해서는 또 철저한 고증, 그 사실에 입각한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And in order for the exhibition to be professional, it must base itself in true factual evidence, whi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You have to make sure that what you're telling is based on true history is what is really important. Well, 네.
1: 이 학예팀의 저력은 네. 이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 박물관의 그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So it's a combination of personal, I guess, qualities as well as the expertise and knowledge that has been gained by the museum. All right, so it's all team effort and teamwork, I guess. Well, as director, you're helping by supporting them with the right budgets and institutional systems as well. How do you develop that kind of leadership, would you say?
2: 이렇게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예산과 제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저희가 27년 예산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예술과 학술 영역에 있는 것을 행정과 경제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So currently they're working on the budget for the year 2027, which is next year. And what's important here is expanding the field of arts and academics into the administrative and the economy area so that the budget can be taken to the other field that I mentioned in the latter part.
1: 그리고 국가 정책 과제와 연결성이 있어야 국회나 외부 기관과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And it's also important to have some connection with policies that are currently set ou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public can have an understanding of where these budgets are being used. Okay.
1: 그래서 저는 저희 박물관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뒷받침하되 네. 저는 발걸음은 외부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So as a director, she is hoping to help support all the different right budget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s within

0: But she wants to make sure that she's also working outside to support the museum. 아, 좋습니다. All right. Well, I'm sure many international viewers watching today will want to visi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o I want to ask you, what's the best way to enjoy and appreciate the museum?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외국인 관람객들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 국립고궁박물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뭔가요?
1: 어, 저희 유물의 개개의 화려함보다는 네. 어,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작동한 그 시스템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Oh, very deep. So instead of just focusing on the fanciness of the individual separate artifacts, try to really feel and understand the 5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system that existed for that many years.
1: 박물관에서 오디오 가이드 들어보시고 네. 어, 외국어 가이드를 들어보시고 네.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노력을 함께 봐주신 이후에 네.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를 어,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 아, okay. All right. So after taking a listen to the audio guide of the museum, also through foreign languages, which they provide different explanations in, and getting to know better the Joseon Kingdom as well, take a walk towards the Gyeongbokgung Palace to walk around the Gyeongwaeru where not, after understanding the history behind the whole place.
1: 그러면은 진열정에서 본 유물들이 우리에게 3차원의 현장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0: Oh, wow. What a fascinating experience. So, Director General Pei said, after walking through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the artifacts that you've learned through the Palace Museum, they will really come to life and start speaking to you. That's how alive it will feel. The experience. And that is the tip that she would give you to enjoy the museum and appreciate it. Well, thank you for that. Now let's take a listen or look at the last keyword of Brunch Club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Last keyword is human. All right, so through our final keyword today, let's hear a little more about you.
2: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 인간 배민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0: So you've spent 35 years in public service, like we said,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1990s. What allowed you to stay committed to one path for such a long time?
2: 1990년대부터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었던 내면의 원동력은 뭐였나요?
1: 어, 저는 35년간 그 국가유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순간도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0: So, Pei said that every moment of her work, as she was working in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e enjoyed every moment of it.
1: 국가유산청은 사실 주목받지 않았던 시기도 있던 기관인데 이걸 묵묵히 하다 보니까 코리안 헤리티지의 근간, 뿌리가 지금 국가유산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Well, back then, the Korea Heritage Service didn't receive much spotlight, but she didn't much care about that, and she just did what she enjoyed, just persevered through, and now it has really become the cultural foundation of Korea heritage. All right, so that is the, I guess, inner motivation that you had. But was there a moment that made you feel especially proud of, I guess, the work that you were doing?
2: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가장 가슴이 울컥했던 순간이나 혹은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1: 아, 네. 최근에 네.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저희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0: 네, so as many of you would know, in Busa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ed recently.
1: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 옆에 대한민국관이라고 해서 축구장 두 배 넓이에 그 전통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2: Oh, and within that, there is actually a booth that's about the size of two football fields, and that booth really displays all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s of Korea.
1: 그 공간 중에 한 공간이 제가 이전에 고궁박물관장 이전에 교육활용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던 공간인데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이었습니다.
2: Oh, and before she became the director general, there was this small space within that booth, a little space that she created, and it's called the Korea Visit. Visit Korea? Ah, okay. Korea Visit campaign booth. Okay.
1: 대한민국 전역을 네.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산사의 길, 왕의 길 이렇게 주제를 10가지로 해서 각 분야에 76개 아름다운 거점을 선정해서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네, wow. So there were 10 different topics including the kingdom, whatnot, and they would make visitors and tourists visit 76 different places within the country. So it's like promoting the different places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of based on these 10 different topics.
1: 예,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아침 6시 반부터 관람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9시에 오픈하면 오픈런을 해서 와. 거기서 이제 기념품도 받으시고 전시도 보시고 하면서 대기줄이 네. 200m 이상 그 대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그 뿌듯함과 이게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와, 6시 반부터 그렇게 대기를. So visitors, they like lined up 200 whatnot numbers of visitors lined up from 6:30 a.m. Until the booth opened at 9 a.m. to get all the goods, merch,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places to visit through this Korea Visit campaign. Wow, that must have felt very fulfilling.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I guess, as a director, any moments where you felt that huge responsibility and pressure, not just, I guess, fulfilling moments, when you leave work or so during weekends, what are some small pleasures that you enjoy as a person?
0: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 사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중압감도 꽤나 크실 것 같거든요. 퇴근 후나 주말에 온전히 사람 배민성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을 리셋하는 관장님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2021년부터 주말에는 미술 클래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2: Oh, so she's actually entering art classes since 2021.
1: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술에 지금 700시간 투자했습니다.
2: So they say you have to spend 10,000 hours at least to become an expert in one field, but she spent 700 hours in art.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1: 네, 주말마다 하고 있고 5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So it's been 5 or 6 years for her to attend these art classes every weekend, and she thinks she's a beginner still.
1: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 클래스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2: But she feels really happy because she's spending this time with her friends and getting to discover a new field itself is a very enjoyable sort of experience for her. Well, I'm happy for you that you have a hobby on the side like this.
0: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취미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보람 느끼시고 또 즐거움 느끼신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2: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because it's already time to sign off.
0: 관장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 네.
0: 네, 관장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to be here?
1: 아, 예. 오늘 소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So she was really happy to share the story of the museum, her career, but she also got to be asked about her personal stories as well. So she was really happy to be here sharing her stories with us.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Ceremony by 옥상 달빛. 옥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원장님?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wants a stage,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with our tiny stage. Today we have the band Dirty Sho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인사해줘요.
2: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더티 슈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아, 둘 셋 없어요?
2: 네.
0: Okay, so they don't have a group introduction.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티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종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더티슈에서 기타 치고 있는 이재복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더티슈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태혁입니다.
0: No!
6: Hello, my name is Kim Ha-seong from Dirty Shoe.
0: Yeah!
6: I'm a drummer.
0: He's a drummer, yes. Okay, so we have Dirty Shoe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re going to get to know the members.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the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자, 우리 아티스트분들은 이제 타이니 스테이지 모시게 되면 파트 1에서는 좀 몇 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2: 네.
0: 사실 요즘은 포폴리오라도 프로필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관리도 하지만 개인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살짝 오타가 있거나 다른 정보가 좀 올라갈 때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필 체크를 좀 하는데 일단 팀명 더티슈는 설명대로라면 신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음악을 하겠다. 본인이 만든 거죠.
2: 네.
0: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 네.
0: 제가 설명하는데 어쩜 그렇게 뿌듯해 하시는지.
2: 아, 잘 만들었다.
0: okay, so their team name is Dirty Shoe, and it means that they are going to try to do music as passionately as possible so that their shoes can get dirty. So, and our vocalist over here, Chongwoo, was just like, yep. And he's the, and I was like, did you make this? He's like, yeah.
2: I made it.
0: He came up with it. And so, 봐요, 우리 외국 청취자분들이 Dirty Shoe, ooh, interesting name.
2: Yeah.
0: 맞아요, yes, yeah. So it's an interesting name.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 읽었을 때 really? 이게 좀 나오면 기억은 남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So yeah, that's important too. So Jenga, you made a really good point because when a team name is Dirty Shoe, you're like, you sure? And then you look at it again and then that's more exposure. So they're on the right track. So yeah. They said that they met at school. 학교에서 만난 사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분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2: 저희는 다 같은 경희대학교 출신인데 밴드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 치는 형이랑 저랑 드럼 치는 친구랑이 같은 팀이었고
0: 오~
2: 베이스 치는 친구는 선배였어요. 저희가 네, 저 친구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선배였고 저희는 이제 후배로 들어갔죠.
0: 네네.
2: 그리고 밴드 활동을 마치고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그걸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음악을 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나 음악 할 거다 했는데 나도 드러머가 형도? 해서 셋이 이제 뭉치고 이제 해보자 했는데 그때쯤 저 베이스 친구가 군대 전역을 합니다. 동료가 되라 해서 끌어들여서 Dirty Shoe가 만들어졌습니다.
0: Wow, okay. So they're all from the same university and they were just a part of like a band club at the time. And the three members were a part, so our guitarist and our vocalist and our drummer. It seems that our bassist is a senior.
2: Yes.
0: He can hold the senior card. So mostly the members were able to, they apparently have a minimum that you can be a part of the group. And so they were able to do it for 2 years when they were in the club. And as they were like, you know, coming out of it, they were just like, you know what, I think I need to do music. And like all the members kind of agreed on this. And then our bassist had just finished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And they're like, okay, we're doing this. And so they came together to actually work together. Yeah. Do you guys remember your first impression of each other? 자, 첫인상.
2: 여기부터 말해볼까요? 쭉?
4: 첫인상이요?
0: 네. 아하.
4: 그냥 뭐 되게 보이하게, 왜냐면 제가 이 친구들보다 한 5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어린 친구들 보는 것 같았습니다.
2: 형이 스물다섯 때 나를 봤죠.
4: 네.
0: Okay, so he's 5 years older. Our guitarist is 5 years older than the rest of the group. He's like, I just it reminded me because they were just so young. Because there's a 5 year age difference, and I saw them when they first got into college, and so it's like a very fresh, young, just like young kids. So.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섯 살 차밖에 안 나긴 하지만 약간 세대 차이나 좀 이런 게 있어요?
4: 세대 차이 저기 제가 뭐 감명 깊게 본 영화나
0: 그런 걸 아, 단순체밖에 안 나는데 네,
4: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때 좀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우리 목소리 좀 잘 들리게 마이크 네. 좀 잡아당겨 주세요. 오케이. Okay. 네. So, so we can listen to his great voice a little bit closer. So he's, I was like, since there's a 5-year difference, I mean, it's not that big, but like, do you guys ever have like a generation gap? And he's like, I'll talk about like really enjoyable movies, like sometimes movies or something in pop culture that he really enjoyed, and then the member just like, huh? That's when he realizes there's a little bit of a chance there. 자, 다른 멤버들 첫인상.
2: 저 많이 기억나. 많이 했으니까.
0: 네.
2: 말하실까?
5: 일단은 그 이 형은 지금이랑 변함이 없고요. 첫인상이 너무 똑같아요, 사람이. 오! 진짜 너무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 특이한 사람이다. 뭐. 아,
0: 네. 오케이.
5: 그리고 이 둘은 사실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어떤 식으로?
5: 그때는 뭔가 이 친구는 되게 범생이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조금 날티가 나게 돼버렸고
0: 오케이.
5: 이 친구는 약간 살짝 둥그러졌다.
0: 오.
5: 네, 원래는 조금 완전 고등학생 느낌이었거든요.
0: 오,
5: 아 진짜 완전 고등학생이다 했었는데
0: 네네.
5: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성숙해졌다.
5: 네.
0: Okay. Oh, okay. So our bassist is giving us a rundown. He says that our guitarist is he looks the same. I guess he's had that like, you know, like older young like aura since they first met. So it's kind of been the same since then. Our vocalist really felt like just like a high school kid when they first met, but now he's starting to get into the more musician type of vibe and a little rough around the edges. And our drummer is kind of maturing a little bit. His features are rounding out a little bit more as he's continued on. You guys were able to be a part of a singing festival, which I feel that are kind of on the rise again. Was there a ideal for you guys to jump into that? 사실 가요제는 정말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동안 한국의 그 약간 대중적으로 인기 끌었던 거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관심이 쏠렸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가요제에 다시 좀 관심을 가고 있긴 한데 멤버분들은 가요제에 좀 지원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6: 아 가요제 저희는 사실 그때 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가요제라는 어떤 그 문구를 보자마자 사실 고민을 아예 안 하고 뭐 무조건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 본선에 진출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because they were in college when the song festival was out, and as soon as they saw the poster, they're like, "Oh, we're doing this!" Like there was no ifs, ands, or buts. They were just going to jump into it straight away. And then they feel that they were lucky. I feel that it's just talent, but they were lucky enough to get to where they were now. So to test a little bit of your group skills. We have a little bit of test today. 우리 네분의 케미를 좀 보기 위해서
2: 좋습니다.
0: 밸런스 게임을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볼 건데요. 이거는 일은 잘할 수는 있는데 우리 성격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2: 그럼요.
0: 그래서 네 분이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여쭤볼 건데 셋 둘 하나 하면 그냥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노래를 할 때 이제 공연을 할 때 ASMR 톤으로만 연주하고 부르기 또는 고함으로만 하기. 3, 2, 1.
2: ASMR. 고함으로만.
0: 안 맞죠?
2: ASMR 누구야?
4: 누구야?
0: ASMR
6: 아니
0: 누구야?
6: 고함으로만 목 다 나가요.
2: ASMR 누구야? 형 뭐했어?
4: 나 ASMR.
6: 재밌잖아.
0: 2대2군요.
1: 긴장 날 서 있어.
2: 공연할 때는 신나게 해줘야지.
5: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중요한
2: 우리
5: 거지.
2: 우리 곡이 신나는 노래인데 ASMR 하면 어떡해.
6: Great time.
2: 힘 빠져 산다.
5: 우리 목이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0: Okay, so it seems that it was 2-2, and it seems that Hasung, our drummer, was just like, "Why? It's gonna be a lot of fun." And he gave us a little bit of an example, and the members like, "No, our songs are we're supposed to, you know, rock the stage, and you know, we're supposed to be there for the audience." Okay, we need to ask this. 이거는 인이어가 1초 딜레이 계속 모든 노래 1초 딜레이 아니면 반주 속도 랜덤.
4: 에?
6: 네?
2: 반주 속도 랜덤?
0: 네. 자, 3, 2, 1.
2: 반주 속도 랜덤.
0: 오! 역시 일하는 합. 요. 왜요?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4: 이미 제가 반주적도 랜덤.
2: 랜덤이어서.
6: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No way.
0: 아, 이런 식으로
2: 이미 저희는 익숙해져 있어요.
0: 아, 익숙하군요. 네. Okay, so Hasung was thrown under the bus as the members are just like, oh, we already have a member that's already playing the song at random beats. So, and he's the drummer, so. 자, 어, 그러면 왜 반주 속도 랜덤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6: 그거는 본인들의 박자감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일단, 아닙니다.
2: 일단 카운 연주 들어보면 알겠죠.
4: 그 정규곡에 넣을 곡에서도 반주 속도를 바꿔놔요.
6: 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 MTR에서도 이상하게 해놓고.
6: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프로젝트에 제가 실수를 해서
0: 오케이.
6: 이 실제 그 노래 프로젝트의 템포를 중간에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160으로 가다가 네. 158로 이렇게 바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0: Okay, so he says that he feels that the members don't have a good sense of beat in their own bodily metronome. But there was also an incident where they were trying to, you know, set up a track, and he apparently switched up the tempo by accident. Mm-hmm. But the members are, yeah, they're definitely trying to just throw him under the bus for that. Okay, we have another one. 멤버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모든 셀카는 눈 감고 찍기 아니면 모든 영상이 뒷모습만 나오기.
6: Oh, oh.
0: 자, 3, 2, 1.
6: 눈 감고 찍기.
0: 어? 자, 셀카.
2: 셀카
4: 눈 감고.
6: 오, 예!
0: 오케이, 셀카.
2: 아, 눈 감은 것도 나름 나쁘지 않나?
0: Okay, so they would rather have their face in front with their eyes closed. At least they're unanimous on that. 오늘 우리 좀 재밌는 질문들도 많고 이제 음악 얘기도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질문이랑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라이브가 진짜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So we, like our tiniest stag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a few live performances. Great Time is going to be the first track we get a chance to listen to. Great Time은 어떤 곡인가요?
2: Great Time은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진 남자의 이야기인데
0: okay.
2: 근데 용기는 없는 거예요. Mm-hmm. 내가 지금 옆에 좋아하는 여자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mm-hmm. 고백이 입끝까지 여기 목끝까지 차올랐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마음으로만 나도 진짜 좋아한다.
0: Mm-hmm.
2: 내가 필요하면 난 준비됐으니까 언제든 먼저 말해주라. 난 준비됐어.
0: 야, 나름대로 힌트를 주는
2: 말만 먼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이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세팅을 준비해 주세요. Okay, so it's like all live today. Like it's like 100% live today, so I'm gonna have to give them time to set up for this. Dirty Shoe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Great Time is a track where they love somebody so much, but they just don't have the courage to confess to them, and so they're just kind of sitting next to them, praying that they kind of get to the hit and they can confess first because they don't have the courage to do so. So ready when you guys are.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6: 네.
0: 네. 가도 될까요?
6: 예! Yeah.
0: 오케이!
6: Okay. One, two, three, four.

0: the members get dirty.
1: No. No. 네, 맞아요. Right. 맞습니다. 어, 예리하신데요?
0: 일부러 그런 거죠?
1: 네, 맞아요.
0: 연출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Oh, okay. So, if you guys watch the Great Time Music video, it kind of falls into the name of their team. They get dirtier. Like, physically. Like, there's gonna be, like, mud splashes on them and stuff like that. Watch the music video, because it's a great, refreshing music video to watch.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guitar.
1: Yeah.
0: It's so cute.
1: Ah, thank you!
0: 이렇게 작은 기타 처음 봐요.
1: 감사합니다.
0: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깊은 소리가 잘 안 나는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0: 아, 그쵸? 뉴템, 뉴템.
1: 3주, 2주?
0: Oh, it's been about three weeks, 2 weeks. It's his new baby.
1: My baby.
0: Yeah, and I was like, because I've never seen a guitar this small that gives such deep sound. So yeah, it's a new baby. 어, 이름도 붙여주고 뭐 이러는 편인가요?
1: 지금
0: 고민이에요?
1: 이 친구의 이제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요? 마틴이라는 어. 브랜드고 이게 미니 마틴이라는 어. 모델이에요.
0: 어, 네.
1: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이름이 좋겠냐, 미틴 어떠냐.
0: 어.
1: 아, 좀 비방용이라서 지금 이름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0: So, this is supposedly a mini version of the brand that this is from, and his friends are trying to come up with some cute names. He hasn't figured out the name quite yet, so it's in the works. 다른 멤버들 악기를 보니까 그 팀 이름처럼 정말 열정이 좀 약간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이 두 악기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2: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0: 몇 년 된 거예요?
2: 4년 된 거 같습니다.
0: 4년?
2: 네.
0: Okay, 4 years for our guitarist. 몇 년 됐어요?
3: 저는 이 친구랑 딱 1주년입니다.
0: 1년? 네. One year.
1: 아, 벌써 1년이나 됐어?
0: 근데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한 흔적이
1: 아 연습하다가 안 돼요.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
0: 근데 꼭 까졌다기보다는 이쪽 여기 이 부분이 많이 닳기도 했어요. 그건 진짜 많이 연습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냥 끼고 있었던 건가?
3: 사실 이 친구는 전주인이
0: 아 전주인이 있었구나!
1: 전주인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0: 그렇게 그,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3: 그래서 특가로 구매했습니다.
0: Okay, this is the kind of stuff that I love to listen to as well. So you can see that, yeah, there is a few scratches and whatnot, scuffs on their instruments. But they were joking that, like, you know, sometimes when they practice, they're like, you know, start getting rough with their instruments. But not only that, for the bass, it looks like that. It was a used instrument. So apparently the owner before it didn't take good care of it. And so now he's taken really good care of it. But he was able to get it at a good price. So that's always very important as well. 내부는 물론 대학에 이제 동아리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부터는 음악에 관심이 왠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언제쯤 음악에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뭐 팬 쪽으로 좀 누구를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뭐 플레이리스트가 됐던 아니면 뭐 영상이 됐던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갔던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1: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0: 오케이.
1: 슈퍼스타 K2 탑4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무대를 보고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0: 오!
1: 그때 제 나이 9세였습니다.
0: 오!
1: 9살 때.
3: 9세.
1: 10살이었나? 9세였나?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를 사달라.
0: 아!
1: 그리고 이제 처음 기타를 친 건 그 뒤로 이제 4년 후인 13살.
0: 아, 4년이나 기다렸어?
1: 막상 시작하려니까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0: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절대.
0: 지금 제 집에 이렇게 놓여 있는 아이가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때 아파.
1: 와, 진짜 아파요.
0: Okay. So okay, so for our vocalist, who remembers it was Superstar K season 2, Kang Seung-yoon was in the top 4 and he sang 본능적으로. And he was like, I'm going to do that. And he was like either 9 or 10 years old. He told his parents to buy him a guitar and he was able to get it. And then he tried it and he hated it because his hands hurt too much. And I was like, oh, I'm not the only one. And he waited 4 years before he officially went back into playing his guitar after that. 다른 멤버분들은요?
2: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이제 커버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부터 처음 기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4: 그때 이제 기타 음악을 접하고 나서 들은 게 그 Sum 41이라는 밴드, 그리고 링킨 파크. 그때 당시에 되게 굵직한 밴드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없었던 그런 음악들을 듣고 나서 아 새로운 세계의 눈이 이게 뜨셨죠. 아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So around his second year of junior high, he saw a cover video. Somebody doing a cover with a guitar is like, "Ooh, that's actually pretty cool." And then as soon as he started really getting into guitar and like music and a lot of that, he was looking for more music, and then we've got like, you know, Sum 41, Linkin Park, and a lot of these other amazing groups from that era, and he was able to really fall in love with the music at that time. 다른 분들.
5: 저는 K-pop star 2, 악동 뮤지션,
0: 흥뮤.
5: K-pop star 4, 정승환 선배님을 보고 이제 아 음악이 너무 멋있다, 너무 저건 진짜 멋있는 일이다 해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0: Okay, so Hasung, our drummer, says that Jung Seung-hwan and 악뮤 were his inspiration to really start to get into music. Okay, what about our bassist?
3: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처음 배우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정성화 선생님이 뜨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 모습이.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엄청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okay.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0: 음악을 하고. 네. Okay, so he started a church. Praise team, you know, they were like, here. And he took it on, but then he was able to fall in love due to a veteran artist, and then he was able to jump into loving music even more. As you guys have been coming together and talking about music, do you tend to have a similar taste in music, or is it different? 네 분은 그러면 이제 음악 얘기를 할 거잖아요. 비슷해요? 좀 겹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다를까요?
4: 너무 다를 것 같은데.
5: 아니 그래도 비슷한 편 아닌가? 큰 범위에서 보면.
1: 네. 팀 처음에 활동을 할 때 이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은 다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팀 활동을 처음 하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진 건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딱 봤을 때 서로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딱 잡힌 느낌이기는 해요.
0: Okay. So the members are just like, I don't think so. But then the members are like, no. So at first they were all kind of like reading the room a little bit to see what they like and, you know, what they are going to be going for as well. But then these days, because they've been with each other for a while, they feel that they're kind of taking off each other. They're starting to like the music. And like in the big picture, they do tend to like similar music in the end. So with that in mind, we do have another live performance. 다음 라이브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그래라는 곡이죠? Yeah. 어떤 곡인가요?
1: 나도 그래는 더 티슈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발라드고요.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한테 부끄러운 순간들이 좀 있어요.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5: 전체적으로 찌질이에요, 찌질이. 네.
1: 노래서 그러네요. 그레이타임도 그렇고. 그래서 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사랑이 너무 나한테는 좀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0: Okay, so 준비해 주세요. So, So Do I is a track that is technically a little bit on the times when love can have a little embarrassing moments, and it's when they really want to show how much they love somebody, but it's really hard to do so because love is hard. So we're gonna get a chance to listen to it if you're ready. 준비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갈게요.
5: 예.
1: One, two, three.

0: Thank you. 감사합니다.
1: Bravo. Another all live performance. Yeah. We have Dirty Shu in the studio today for our tiniest stage. We have Jenga saying, I'm enjoying how chill this song is. I might be falling asleep because it's so soothing.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잠이 스르르르 온대요. We've got Briller saying that 나도 그래 노래 너무 좋아요. And 내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최고의 칭찬이 하나 들어왔어요.
2: 네.
1: 외국인 청취자분이요. 우리 기타 재복 씨 최산 바이브. 아.
3: 그럼 한번 춤.
4: 그럼 한번 보여드려.
3: 아니, 이거 알려드려.
4: 아 이거 뭐야?
3: 이거 아니잖아.
1: Jenga, I did pass on your compliment that he's giving sun vibes, and it looks like it was a hit with the members. Okay, I need a question. How you guys practice? 또 연습은 어떻게 해요?
0: 연습이요? 연습은 일단 개인 연습은 개인 연습대로 열심히 하는 거고 저희는 룰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1: Okay.
0: 음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일상이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는 출퇴근제를 정하자.
1: 어, 오케이.
0: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이날 오전 몇 시까지 출근, 오후 몇 시 퇴근, 이거를 저희는 월수금으로 정해서
1: okay.
0: 월수금마다 만나서 곡 쓰고 연습하고 합주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개인 작업하고 이렇게 룰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 Okay, three days a week. They go immediately to the studio. So Monday, Wednesday, Friday, they meet up. They come to the studio by one time. They leave by one time. That's like their rule. They are going to go to work. And then the rest of the days, if it's not performance or whatnot, then they have to practice on their own, kind of, you know, do their own ordeal. But they spend at least 3 days a week together, whether they

0: 이 드럼 친구랑
1: 네.
0: 눈이 마주치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한것 같은데.
2: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말을 한번 넘기겠습니다.
1: 네.
2: 저는 이 제복이 형의 생체 시그널이 있거든요. 기타리스트의 생체 시그널. 제복이 형이 갑자기
3: 이러고 말해도 돼?
2: 막 이렇게 어?
0: 뭐 어때?
4: 자연스러운 거예요.
5: 화장실을 가야 되나요?
2: 그럼 충분히 그만한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1: 오케이.
0: 근데 가끔씩 한 10분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4: 하루치가 너무 하기 싫으면은 가서 핸드폰 하고 옵니다.
2: 와.
1: 오늘 다 털어놓는 날이군요. Okay, so I was asking him during practice because I mean it's really hard for any musician to practice for hours and hours and hours like every single day. And I was like, is there like a member who like you know gets hungry at a certain time or you know whatever? Apparently, bless you, our guitarist Hibok, his tummy hurts. his tummy hurts and then he'll start making like really painful sounds and like he needs to go to the bathroom and then there's like there's some days according to our vocalist who was like I don't know, some days he'll be like going every 10 minutes it's really weird right. and he's like I just go and like look at my cell phone because I don't want to practice I mean, at least they're honest about it today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뭐 힘이 나는 음료라든지 음식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좀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되면 좀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 이번 주는 우리 그래도 수고했잖아 좀 약간 꼭 우리를 좀 위로해주는 좀 간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3: 저희가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먹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가끔씩 작업실 주변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회식을 가요 오. 저희가 보통은 집에서 먹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돈을 아끼고 있는데 진짜 한 분기에 한 번씩 그 정도는 그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다른 중국 요리 같은 것도 막 시켜가지고 좀 거하게 먹는 것 같아요.
1: Okay, so they treat themselves every once in a while. It's not like once a week, but every once in a while, the members will try to eat at home, you know, try to save as much as possible. But there's this Chinese restaurant near their studio, and every once in a while, they'll go there, and then they'll order, of course, a little bit of, you know, some extravagant dishes as well, and they'll indulge. They'll indulge when they need to. Is there something that you guys avoid before a show? 공연을 하시게 되면 이거만큼은 피한다. 음식도 괜찮고요. 음료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잠을 최대한 많이 잔다든지 본인만의 루틴.
0: 와우. 한 명씩 말해볼까? 공연 전. 이거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1: 어, 그래요?
0: 왜냐면 본인만의 루틴이 있을 거고.
1: 그렇죠.
0: 그리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1: So I was like, you have to have your own 네. routine. Okay, so 재욱 씨부터 뭐 있어요?
4: 저는 앞에 공연 팀이 공연하고 있을 때 공연 그 뒷방 같은 데 대기실 같은 데 가서요. 혼자서 일단은 계속 손을 풀어요.
1: 어, 손을 계속 풀고. Okay. So he has to get his hands warmed up before he goes on stage.
4: 네. 그리고 반드시 튜닝을 하고 무대
1: okay.
4: 위로 가요.
1: And then he goes to tune. 사실 이 나머지 멤버분들도 듣고 싶은데 우리 라이브를 하나 듣고 이어서 어떤
0: 좋습니다.
1: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듣도록 할게요.
2: Yeah.
1: 자, 다음 라이브 곡이
0: 다음 라이브 곡은 도망가지마라는 곡입니다.
1: 어떤 곡이에요?
0: 이 곡은 삶을 살아가는 게 좀 빡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쉬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1: 맞아요.
0: 사실 빡빡할 때마다 쉬면
1: 안 되죠?
0: 뭘 이루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거의 다 왔을 때 코앞이다. 코앞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거의 다 왔으니까 이번만큼은 쉬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한번 좀만 더 열심히 해봐라 주눅들지 마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1: Okay, so get ready for that 도망가지 마, don't run away is literally telling you don't run away because in life, you know, there's hardships and we want to run away sometimes but if we do, then we'll never get anything done so it's to encourage people to you might be right there so don't run away so we're gonna get a chance to hear them sing live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0: Yes, sir yeah. 갈게요.
2: 네.
0: 1, 2, 3.

0: Thank you.
1: We got Dirty Shoe in the studio for today, and Aaron is loving the down home vibes to the track, and we just listened to Don't Run Away. So don't run away. We have questions. So I was asking the members before we went into the song break about their routines before they go upstage, and we had our guitarist to tell us about his. So the rest of the members are going to tell us the routine.
2: So, 네. 네. 저는 카페인 음료를 마십니다.
1: 아, okay, Hasan needs 맞아, his caffeine.
2: 항상 okay. 마십니다.
1: Okay, caffeine.
3: 네, 저도 따라하려는 건 아닌데 저도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과식을 절대 안 합니다.
1: Oh, 네. so no overeating, but also he needs caffeine too, and it's not because he's trying to follow his member.
4: 저는 일단 전날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요.
1: Okay, so he eats before 6.
4: 왜냐, 얼굴이 부으면 안 되니까.
1: Okay.
4: 얼굴이 잘 붓는 편이라서.
1: Okay, so his face bloats pretty easily.
4: 그리고 적어도 오전 8시, 9시에 일어납니다.
1: 공연이 좀 늦더라도?
4: 밤이어도. Mm-hmm. 그래서 어떤 날은 운동도 하고, 붓기 빼려고, 아침부터 스트레칭하고, 아침부터 목을 계속 풀어주고. 그리고 밥은 든든하게 먹습니다. 공연 한 3시간 전. Mm-hmm. 그래야지 좀 힘이 나니까.
1: Okay. So about 3 hours prior, he has to eat, but not like too close so he can like digest. And he'll try to wake up, even if it's a night performance, at least around 8 or 9 the day of so that he can get up. Because like you said, his face bloats really easily. So he wants to kind of debloat himself, warm himself up and be completely ready for the performance that evening. So we have our listener questions. 곡 작업에 대한 질문이 실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Oh. So Griffin was asking, when it comes to songwriting, do they each have a part they like to do or do they just kind of all sit down and work together. 곡 작업을 하실 때는 딱 정해서 하시는 파트 있으신지 아니면 약간 합주나 잼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4: 그때마다 다른데 저희는 일단 네 명 다 곡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서 근데 보통은 이제 한 사람이 가져오면 너의 그림을 얘기해 봐라. 너 이거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1: 그럼 빌더블.
4: 난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어. 이게 낫지 않겠냐? 해서 옆에서 살을 붙여주고 왜냐면 각자 파트에서 각자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근 시간에 월승에 모여서 쫙 쏟아내고
1: okay.
4: 막히면 합주해 보고 이런 식으로.
1: Okay. So, all the members have the ability to write songs, and they do. So what they'll do is, like, let's say one of the members comes in, and then they'll be like, okay, here's my song. And then they'll ask, what's the vision for this? And then they'll start adding layers. Because, you know, each member knows their part better. So they're like, I think this would be needed. And then they'll start writing the song together. And then there are times where they're just like, what are we supposed to do this? Then they'll start trying to play with it. And so they'll play their instruments, try to work it out and try to see what feels better. And that's why th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days are so important, is because they're like off days and then they're on days where they just like throw all of their inspiration into the songs and into working and then they move on from there. Because you guys have Dirty Shoe as your name of the team, there's a listener question about shoes. 자, 아무래도 팀명 때문에 청취자 질문인데요. 신발을 가장 관심이 많은 멤버.
4: 신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멤버요?
2: 신발.
1: 신발 모으거나 뭐 이런 거에 좀 근데 좀 신발을 좀 분기별로 좀 저 한다던다.
4: 저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좀 외적인 거를 신경 써야겠다라고 노력을 한 순간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신발에 좀 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룩에 좀 관심?
4: 룩에.
1: 오케이. So our vocalist, it's not just particularly, but now that, you know, they're doing promotions, he's like, okay, I need to look at my appearance a little bit more. So he's been looking at different, you know, inspirations and stuff to improve his look. 자, 사실 무대라는 거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는 아니어서 좀 아찔하거나 좀 정말 창피했던 순간. The most embarrassing or maybe a scariest point on stage.
4: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자.
1: 딱 하나. Maybe 두 개.
5: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1: 오. 어이 어이.
5: 저는 이제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기타는 앰프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연결하는 그 잭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는 또 페달 보드라고 에이. 기타 소리를 막 바꾸는 그런 그렇죠? 장치도 있거든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소리가 그냥 아예 안 들려요.
1: 그렇죠.
5: 근데 공연 중간이나 아니면 공연 직전에 이제 뭐가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기타 소리가 그냥 아예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Okay, so for him, because he's a guitarist, and there's the guitar board. If you guys have ever seen musicians play with that, he needs his wires, he needs an amp, he needs his guitar. If one small thing doesn't work, then you can't hear the guitar. Mm. And it's happened to him before, like mid-performance, right before the performance, there's been areas like that. 혹시 아무래도 이제 밴드잖아요. 지금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을 줄 수는 있는데 서로 사인을 어떻게 줘요? 무슨 사인 줘요?
4: 어떤 사인이요?
2: 눈빛으로 줘요. 눈빛.
1: 째려봐요?
2: 네. 이거 틀리면 째려보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1: 왜냐면 네. 특히 우리 드러머 분들이 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드러머가 이렇게 사인을 어떻게 줘요?
2: 아 제가 제가 직접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그쵸?
2: 그래서 수시로 저를 쳐다봐야 돼. 네. 아.
4: 저희는 네. 공연할 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1: 어, 오케이.
4: 자연스럽게 뒤를 돌면서
1: 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yeah, he's behind because our drummers are behind the members. So if the members don't look at him, there's a lot of miscommunication. He says that he can't get to the members, so he definitely has to like wait for them to do it. But they run around a lot, so it's fine. 혹시 좀 기대할 만한 공연이나 컴백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4: 기대할 만한 공연이 있었는데 잠시 잠정 연기됐고요.
1: 아, 오케이.
4: 저희가 SNS 통해서 항상 공지. 이제 계속 공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저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찾아주시면
1: okay.
4: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1: Okay, so they had a show. It got postponed briefly. Check their SNS, which we're going to tag in later, and you can get more info on that.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
2: 안돼. 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2: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4: 저는 라디오를 두 번 해봤고
1: 네.
4: 두 번 해봤고
2: 두 번째.
4: 저는 이제 한 네다섯 번 해봤는데 태혁이 처음이었거든요.
1: 아 진짜요?
4: 그래서 한번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1: 네.
3: 아 이게 뭔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1: 그럼 또 오시면 되겠네.
3: 아 그러니까 또 불러주실 거죠?
1: 아 그럼요. 어 그럼요.
3: 저희 그러면은 자주 나오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3: 또 불러주세요.
1: 오케이. So yeah, it seems that the members have had different radio experiences, but our bassist, 태혁, it's the first time he's been able to do so. It's like I can't talk like I wanted to. So he would like to come back and we would love to have them back in the studio. As we say goodbye, we do have to listen to the track of Kawaii Bible. Rock, paper, scissors,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Tommy, bye-o. Bye.
2: Bye-bye.
3: Bye-bye.